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Yilangar gengi ji rukundag gongrung donchu du shidi. Sota arubdang yemen ji khusi chagchiwi jimullar gandalagdung waadang. Chirchulde chabsika taani tagchulu shayabar ngonjiru shibitaalar maangzian dangdol yosari. Yilang yisilam jimtan jakubam chintung kongabdag badarna. Ala gachiga sota arubjib shimjil loanchina. Faisar la kabratung gub gonggar kachadib shabari. Shugni ji sakachiga nivuqsar uri jibdiru shi. ала кэчэгэ цота арбдэн хусэ чэгчэ бэварчэ гэнивэ нзаатэгдэ чэрэвэрэ цэмкэр чэмбу шэ би цэлдан бадэн гэмгэтэн шэ тэпчэ баржин чонжэни чапсэлчэ тэгчүлчэ гэ нэмэтэв чэрна тартэг нэ вэр нгардэ гэнигэнсэн тэн жэрсэсэрэ нэнтэр цота арбчэ шэмдэл буй пэви гэнэ цэтарна фэса ардэн ала кэчэни чи капрыхтон гэ цакэчэ гэнэ нзаатэгдэ чэрвадэн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དགང ཡ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མགཏུན ཚན་ཚལ ཤེབར གོཏམ ཏགཔོ དང མ་སལ ཉམ་རེ ཇེཚོཅི ཉར་མོར དེར ཐེཏུག ཤེགི པིན་བོཁལ དང ཉམ་རེ ཇེཚོཅི ངེབར དེ ཨལི ཐིལི ཡེ ཚན་ཚལ ཤ་ཆོལ ལན་སའུ དེར་གི པ་དང དེ ཤོར་དེ ཨལི ཐིལི ཡེ མ་ཧུན ཉར་མོར ཨཏིཡོཕི ཡང ཁུནི ཤན་ཐེམ ཤེགི པེར་བ དོན
1: ཡེལང གེ ཆིམཏི ཇ་ཁུབ དེན་ཇག ཡུལ ཧན་ཁང གེ ཇོང ཡིག ལོཏ་ ཡེ ཡིཚིབ ཅག་ཅིག ཉེམ དང དོན ཨམེ리키 ཡེལང གེ ཁོར མུཚམ ཚོང གེ ཡང་ཅིར རགོམཅིལ བཤེ པིཐལ དོན པི ཆར་ཅིན ཁོར ཅིག དང་ལམ ཤེ ཡོཅང ཡེལང གེ དོན པི ཆར་ཅིན གེ ཇམ པིཐནི མང་ཧར གེ ནེཚལ ཁསོར མ ཁིསར ཡེལང ཁསང་ཅིར ཉམཅིན ཁང གེ ཚིབ ཅག་ཅིག ཉིན དང བི ཇང་རི ལེན་ཚན ནང ལུཏ་ཡི ཡི ཁུང གེ རཁ་ཆ དེབ ཤ པ་དང ཡེལང དང ཨམེ리키 ཉེཏི ཅེ མ་ཇེམཅི གེ ནེཚལ ཤེབ་ཏ ཇེབཅིལ བཤེ ལུཏ་ཡི གེ ཤ་ཅིར འདེ휘 དང ཨོ གེ ཅན ནང ཨམེ리카 ཅོ་ཅི ཕ་ལ་ཚ་ཐན དང ཁ་ཐར ཨ་ཡར་ག ཅིབ་ཅེ་དེ ཡེལང གེ ཅིག་ཅན དུང གེ་པི རེ་བ་དོན ཡེལང ཅོ་ཅི ཨམེ리카 རེ ཆར་ཅིན ཨུདན དོན པ་དང ཆར་ཅིན དེ དག རེ་བ་ མ་ཁོན ཨམེ리카 རེ ཁོར མུཚམ ཚོང གེ གར གོམཅི དུ ཤེམ་སེ པ་དང ཅིམུལ གང་ཡང ཤེལ མ་སལ པི ཨུདა ཁ་སའུར དུ དང ཡོ་སར ལོཏ ཡེ གེ ཤ་ཅི རེ ཨམེ리카 ཅོ་ཅི ཏར་ཏ ལན ཤིན ཡོ་ ཅང ཡེལང གེ དེ ཁ་ཚལ མན་དང ཝུར བསམ ཡོ་སར ཁིན་ན ཅིབ དང དོན ཨམེ리카 ཤོག ཅིངི པར་ད མགམག ཡེན པི ཨ་ན་ཏུན ཏག ཁ་སཏག ཡོན་ོབ ཤེགིལ་ ཡེལང གེ ཨམེ리키 ཡེལང གེ ཏོགཇ ཚེཐམ ལ་ར་ཏ་ཤིབ ཤེཏི རྒྱིམཐལ ཅེ ཤ་ཝ་ པེ ཝར་ཏ་བདེ ཟོགིསར
0: ཉན་ཁུན་ན་ པ ཐང་དི ཡོ་ཤོབི སན ཡེར ཤེཚར་སུང ལེཚན་དི ཟོམཇག པ ཁ་ཝར་ན ཚོདང ཟོམཇིང གང ཁར་བ ཟོནམ ཚེརང དང ཁ་ཏེན ཅ ཚོམོཅིལ ཏ་ཁལ་བ དོར་ཅི ཚེརང ཅེཆུ ཏ་ཁལ་བ ཨ་ཝང་ཅག ཚེརང དང ཟོནམ རན ཅེན ཡིན ཁ་ཏེན ཅ དང ཁ་ཝར་ན ཚོནི ཅི ཆེ ཅག ཉན་ལམ ཏ ཟོམ པ ཡིན ཐང་ ཅིམིལེན ཚན ནང་ ཨ་ཚུ ཡང ཁྱེར ཅེལ ད་དེ མོཤི
2: ང་ཚུ ཅིམ་ ཨ་ཚུ་ནི ཟུ ཛ་ཚམ ང་ཚུ དང ཉན་ ད ཡོ
0: ཛ་ཚམ ཅི ང་ཚུ ལེ ཐང ནང ཚར་ལུང ཇོང བར སོང ཤུ ཤེ ཅིན ཡོ
2: 咋这么急？谁梦见杰西开个灯了？应该那单克了西游呢？咋这么热？亚克去杰西家这么样了？杰西用电锅接，接着送烟。咋这么热了？哥娃等咋这么火种写法？咋这么色送写法？咋这么松脚写法？咋这么维修写法？今呢？俺从他们跟干车。
0: 我比你哪的，得不到咱亏么子？我对我穷大吃巴的，钱币对我痛么子？错误我是个老农村的，吃吃零钱。最近几三块两把，吃出的没有呢？
3: 通的黑格尔梅隆西比连村里，切成连村弄的，开行前木东格尔罗镇城里出个产品，年个兰这个出来，自己那个比过去的几笔，两个年比东京的村啊，门头的过这些有比，南把村三西弄熟，切出来能看的，而个跟前木格尔家见，
4: 啊这个真这件就能谁个你爸，马地为这个真呢，玩起这个马地吧，马地把有这个真呢。 回等回进来，你玩儿参加为俺南域这个别个的马地玩儿，回进来回这个是搞把的呢，马地这个进来是啥玩意的？这古董级花儿就咋了下吧？马地这个进来是工的红的，么子嘞？这个是哪？回等回进，这你个玩儿个参加这些个俺南域这个办战争的红的，那是搞马地啊？
3: 他回进的后头，回个这个过来就弄，怎么是跟人家得了？人家就搞马地这个真的是，就是那第一个农村的呢，或者咋个弄呢？那个别吃很少木那么子，腌的不少米，熬着呢，米多都就是稀稀滑了子，全呢俺啦，我们是就是，啊，这个古董，这个砖呢？ 那笔吃很少木那么子，腌的不，三米二十多几厘米芝麻，洗了几块了，瞧呢，俺们去木个那么啦，我们村头就哦，小阿达不是工作的，能对呢？那笔吃很少，但那笔吃很少，那那帮红的吃很个是够了。这个他第一个你那个讲吃很等，嗯，这个草木他们家子他羡慕，那这个怎么你谈就不？
4: 演的不够，呀！这个等个人家这个羡慕的活的，用二十个这个过了的，你嘛，穷的更等人家这个强大个，这个呢？十几怀恩等，哦，十几怀恩，你等人家这个我们村等人家这个可以这个木个嘛，人家这个这个叫啥玩意子么？你个哪个能晓得？啊，那他，妈能呢？二十个是过些腊八等吃很的，说的木等演的不的，三米二十等。
3: 每多个节，说实话，这俺那有这个比较大，马地味的就是多年了，会这个搞把它，我是讲，那个比吃很少么？那么是讲，他那个把地面那个吃很个是过来，这个玩意儿跟人家那一只把把阿个个比是讲那个的阿扎等，三米二十是讲那个样，马阿那种米是讲，跟个人家那个那一只把，地他们就不人家那个马地啊。 我这个说过了，我们怎么打的这个人家就过他，马地为这个金子嘞，我这个人家就过交的。这个人家就过古董个花儿金子红的，呀，古董地当天比城市花儿了，我开个人就过交。你这吃很出黑，这个门边，俺来没多长把个有的，通道那么个文化，根本没有的，俺根本写成的那压力啊，写完单子做，呀，但这个人呢？ 리치 특흥지 린 혼데 특흥그스 거래 디그는 그냥 거나 유튜브 봐 맞죠 하던 야 디그 뜬 그냥 거 아래한 혼데 메토 잠바가 그냥 거 가서 거래 영내 유튜브 봐니 나서 건데 맞죠 야 디 동돌 거 먹은 혼데 원완이랑 거 아유이스 거래 영 그다한 혼데 맞죠 아 간부 혼데 제트 그스 거래 영 은 혼데 맞죠 원 디 타즈가 사라즈나 타이노 마디즈 그치는지 마디와스 군우라즈 고아 디즈 쳔스 군우 아 디즈 쳔게 캅스 아네 유트 바 타타그 나즈 고 능네 능당지 마디즈 쳔게 캄토 호테 아네 유트 바 나즈 고 쳔마 휘탕 괴진진 나즈 고 와르나 아네 유트 바 군디 나즈 고 지고는지 그냥 나즈 고 디캉 마디와 지금에 저아탕 지금에 나즈 고 마디와 디 나즈 고 디게 잡티 영나 아 나미 알은 그 근슬을 초영으로 미질 천지 아니한 저 아야지인가 아 동체 시기인 동탄 지리 초 일아랍기인가 클로 쟁든 시와다베지 야 다알았던 그쯤 그리나서 건지 그죽을 아까는 아 나미 알은 수고노 알은 망아던 초 위지 아 직등 그리나서 그와 다티나서 그샤 그 직등 그리나서 그 샥슈콜 아까는 알은 망아던 초 위인군이나서 그 샥화 찌라가는 샹데 랑가스구노 야트그당 피트그당 오트 원디 냐즈고 라테 미트글라스과 디글라크는 냐즈고 랑가 데스틀다 티 냐즈고 강당 찬다게드스나 군슬 초용오르질 다디 남카 하정 냐즈고 간디 그자치와 데라 휘릉에 영 냐즈고 나이 특반 혼디 냐즈고 마디와 아남니 갈릉거 군슬 뜨질 다 그단 혼디 디오나 마 나이 특반 Majors and Chantagata, Ayashicha, Nagin's Gosukum. Majors, around regions go mute, come to Hundi, Tene, and Tangde, Chamosere, Tana. Ayakanian's choir, the Indrajadrugunu, Drudanian's quadrajant, Jayum, Jacob Susi, Artinian's go Chaviopa, Tanya and Tang Hundi. O Chavunu, the Hundianian's Gosukole, Yonan's go Kaya Pachak, which is Gunu, and I took one Hundianian's go Madua. A don't see? 지기 동탄지 조드그나시 드그나 데어 동치즈나 강 드그나 안디 가야치 장아티나서 고 동이 지나드그나시 다 안아드그지 동타 쇼니나서 고 쩍비던디 안디 드그자니나서 고 찌그루부터 달라 이는 아야치 장아드지다 안아이지나서 고 동이 지나지 동이지나서 고 지나 지그 담칠 본데 동타질 다우존디 아마샤그스 고 고 Shunjas go Kahuigi Shakalakane, and the Xichitin Hondia, Ayakan Hondia, the Dugdan di Chanata, Amashan Dignan Rokurhu, Tadinos go Jidamazile, Shatun, Tahuinos go Dejerita. A don't see Jigin Dunta, Zi Tosguno, Tothote, Jigich Totan. Ya Dunta, Zioaching, Amashaginos go Tosguno. 어때고 그다 일아랍기 그르지앙 든지 아다 그지긋 함체 보니어서 메제 그 천에 그냥 뜨는 혼디 그라니어서 그 잖아 오 어른 기지어서 그 샘가와 도디다 근슬 촌용 난칸의 드그단 혼디 잖아 아마 샤게니어서 그가 근데 나는 좀 봐 니 좀 봐 원 니 그거 그거네 다송 Varginos go nae to pandi tamchipunos go madiwa. Dita was gina? Ta madi is gichinzile. Diturginos go ndi asgiching nansi, anipa. Madi is gichin hundi, shalazarson. Asgichin jejanji nansi samba, dikang madi is gichinles. Huitan huichin anyui, verte tugdan gashigna? A dikang gashig madiwa, a dikang madi is gichin lodi. Huitan huichin anyui verge. Data gashing a jila gashing a madiver. Which no ways to copashi in these ti gutun chi hurdle, tawali shabas. Sambina a dikum madiwash. Don't an angel not go to a divin not causation. An eight paginals go disgression. On your pagan way not go madisgression. Ta sambina lalas in not go duatum, lalas in not go madiwa. What Tilakan Senata? Kutungalakan, Huitan, Huitan, any of our good Dadan Hundi, Kaisin not called Jile, K
4: 开这个鸟子个马地啊，灰尘土地灰。

저송도 혼대 아니라서 그거 지금 농초다노 혼대 아니라서 그거 걸어올까라 다 등가스치 말라야의 전수군으로 왔네 나의 특반디 어디다네 야 군터가 연비 아니라서 그거 저실도 혼대 근데 점막스 연비 점막스 걸어오고 네 손등 아니라서 그건 지와네 어디오고 그가 남은 머그 샘지 아르덕 근들레 나의 특반디 아니라서 그건 마지 근데 나스 저송지네 영어 내 나이 특반대 마디와한테 혼디 따왔을까? 아직은 마디와한테 쓴다. 나 말라야스고모, 중국에서 말라야의 전수고모, 건강국군에서나 저송특지고모, 말라야한테 혼디 아자크르기니라서 그걸 호시고, 사자 호시구나. 그리고 말라야지, 말라야가 떠나다니라서 그 잔든지 좀봐, 니라서 그 시오한테 쓴다. 원천에 샤츠글라카네. 그다니라서 그 혼디 저송티라 잔든지 저송 대국군지. 디타우스 군군이 아즈그친치 아진 뜻선바 아디큰 마디즈 그친 군디실 터 아즈그친치 아진 지와 타뜨그 그친네 차등 차친 담질 군 아즈그시 타뜨그 아즈그친 노지 어존더치 뜬 디닐치 차히 등 차히친 용조 무슨서 거바시 인디지 디고든지 허줄 자와리샤 바즈 야 타뜨그스 그치는 소금데 점오지에서나 야 그것이가 아니야 그치냐고 용띠 좀바포 쿠어른거 어저쁜도피 돈띠가 차히라 차히 젠도호띠 용조가 아니라서 거스크스 거군이 그치 뜨무스 그냥 타뜨그스 그치는 소 탐제뿐이라서 거스크스 거라는 그치 지구도나 솔모마르비 나우청당지 삼미 올지 기스르진 초치샵지 치치나 사중남지 조른진 시와디 이지 고토나 제 미응오시 저울아 위니 샵지 손무 아랍다 가나위 담이 청아든 삼미 오지 기스르 살와진 초치샵지 치치나 사지 종이 제타남지 조르 조뻔지 쳇드 즈노지 지스고노 보다리 야, 나 강바바드나 지 미공오지다 공난지나서 거셔오노 사중수군라 미공수군도 근데 돈치그리 지 강이나서 거비인들이잖아 제오지 어떻게 빌래? 샤브지 다 샤브수군이나서 근데 흑강하게 시트그리 뭐 다치 샤브지 소르무 랍다 말인 다미 청득들이 소르무도 호티인이나서 거 랍다 마라와도 호티 메이톡 밤이니나서 거 남아그스 수꼴로 오까지 야, 아나 지금 뜬 그 삼모도 혼데 밤이 뜬 게 나도 그 기슬, 뭐 지금 속속 걸리다, 쿠어른 게 나도 그 안디 얄르가 흑광도 혼데 미도 밤아게 나도 그 속속 걸리, 뭐 뒤다 사지 중앙에서 군다 사중 속군을라 사지 중앙에서 군데 돈치그라지, 뭐 뒤다 아 제침 소속에 아 제크 나도 그 총총 긍등 긍글한 나도 그 안디 저르질에 다 쯧득거래 아름귀지나도 그거지 토끈이나도 그거 쟁근이나도 그 쳤던 전어지 이들거 제조 차희진 제위 그만의 다마등지 그의 차희 소름은 다마등지 손이 어슬티 기습적으로 거디 차등 차희진 용주고서 쓰고 봤다고 어스군은 다 차희진 지디가 어떻게 그런 것도 없는지 저우 그와 저우가 강화도 혼데 긍그득스 고등스나 미토 바마그득스 고등스 그의 자희는고 소르무 데 다마그득스 고래 섬이 있던 게 나고 어슬도 고데 미토 바미 능게 나고 기서 그득스 고르고 데타 드무타스 그야다 타타그스 그진 득스네 자희라 자희진 용족고 나고 그득스 고르온데 드무자고 야 고든등 덤비 잔시 허줄라 원키와게 처듬리지 흑증튼 이응스르지 처득 조회 젠지 메토고르지 흐스름그 원와저니 파르등지 린초고 용디어 좀브르 쳇디스 야 아름게나도 고간디 리오도 혼데 흐스르트 지비지나도 고가 디 흑증튼 Дымузыка не надо козыксырку. Леву?
야 지금 땅에 있는 거가 아 진지하게 있는 건데 문화가 있는 거 그거 없고 몸처럼 있는 거 진인데 문화가 있을 거 같아 되었던 거 그거 린 초지 다 치는 거 그거 린 초 류도 혼데 용지 좀 봐지 흐슴 큰 게 있는 거 그거 있을 거 리땅 지금 땅에 있는 거 양락라스 화 다 똑그스 콜레지고노 넘어스가 아니라 그 타타가 그친데. 그러나 선바가 측근 선바가 선무가 원와 전니 부당지스 그러니까 전니즈레 아 샤잔 죽는 시. 아 네 자자간 나고 노록. 영나 아자치 땅스 버르기 좀 밤이 들어. 아 남실로 쇼스틀로 줄라 심 접장. 치치 타비 기운은 철롱이 아정튼 콜리안르가 죽은든지 예지 아자 치흥 흐뜬 사바지 모르기 정도 군디 아자 치흥 흐뜬 사바지 대송 땅미도 밤이 이제 그 저초가 죽을 거래 저초 띠라 안남실 쇼흐틀 줄라 생집정지 야 다 아르기니게 이제 그 정도 호대 안남블 쇼피 이제 그 간디 아, 니와 띠땅이라서 그가 고된 바등 오 아나슈르치이라서 그가 니위 연든치 흐심 쳐버릉라 그지 야 회원군이 샤나 밤이 쳐쳐도 호대 흐슈흐쩌 유지르비 니스틀 호대라영 흐심 쳐나라지 그다 치치르타비 희윤 철롱이지 야 희윤도 호대 철롱그석석공 고공 야, 다 철롱 뛰는구나, 지속 그거는 아, 정마 등 전지듯이, 정전, 아르기 중라 이제 나서 그한데 정마, 아니 아른가 아나브르쇼피 이제 나서 그 아니 녀아 등, 디촌 이제 나서 그 아니 아르기 중 다트 이제 나 콩트 천나라, 다른 이제 나서 그 치 제생 타비, 희원디 탐때 탐제보, 정마 등 전지 군우. 디타니라도가 흔뜨니라도가 지드나 다 하정니라도가 이거 있던데 이거 있던데는 디능니라도가 흔뜨니라도가 아정이 있더나 오 대인 조건들이 그것은 어떤 걸 회를 할까네 오 밤이 치송도 혼데 흑숙스름도 혼데 거절해 퍼주도 혼데 흑심도 쳐버릉라 다른 문제라도가 근데 천웅궁이나 흑선지 친구니라도가 근데 육군도 혼데 다 권리양력 전 친구도 혼데 콜리 양락스 군어 또 응어가 있는 거 같은데 응어 왔다는 시 응어 혼데 있는 거 같은데 그마이나 콜루가 있는 거 같은 수요 바다에 동무스 군어다 응어 혼데 있는 거 같은 죽군 혼데 홍게 있는 거 같아 성게에서 뭐 지게에서 뭐 예께에서 군어 거기 또 온고 그러다 어르중도 혼데 밤무 메도 밤아가 있을 걸 쇼스틀도 혼데 송데 남실도 혼데 쇼스틀 그 있을 걸 хиод хонди чолонгэсг сөкөл хөсөндж хонди яаж гоонди нава шинган яаж гоонд жүкүн дигэс сөкөл өмө дэмө тавта яаж гоо татгс гжин дэгсэн яа дэмө тавс гүн гүнэ аз гжин чин яаж гоо жин ажва татгс гжин сүгүнди шэл царс гүн аз гжин жа жин нава чахи гжин нэ чахи аз гши ча жин нэ аз гс маши чахи гжин Ojoshi donji angyoti chahinam azukse kolajang chahi jim dinye azukse makubashi gindi isbunu ta kengshi keng nge hzombapu ku arenge ya hzombi jinazu kuandi don di jinazu kuwa joshi don dhukundi angyo kaizu azuka kolajangdi digi nge jinazu kuwa chahi ta yanlag он дин раз козык сыкколе чахичин ку орынгай раз козык сыкколе ман ундымызын кына чахиз гычын дыксыныр чахичин дугдин раз козык сы мукаба ди готын хоржо таагынынне хтым уул овер нетэнэ чодун чи янды боюс амгырчи чи тхбай тугбамыты очынын зын шивати готын 지금 능도는 지 뜸모시 위니 얼어린 이때 주위 어진 마블
yung che yandib goyo wii chua duan jangzi. Chua li shi wii ang chi tibi dhokpa mtik ola chin karan zin no shi chahi chin vimli tibi odung na gunggung zikse ma shi hangzi. Odung ge chahi chi shiopa na yandib yu wii zikdan. Odung ge ang chi tibi na mtik zikse kwa bata wazi. Ya, khutamu sikung dhokne ji tamo tzile ta vinu gu tsukung gu ne chu jang zu kwa lor chig ni la di kung tu lang ju gu jim tsin gayang ma la ji chulin du jang zu kwa ngu gu nu gu jim tsin khu de chi zin zu no tam dimu zan jang zu kwa ta ne di jang zu kwa yang di chi le arang gu jang zu kwa li shtang na angu chi gu jang zu kwa tkpa an khu di jang zu kwa shir gu nu mat gu zu kwa gu mat gu ni jang zu kwa karu ru mu tang mu indri karu indri Tā nina zu kwa ndi āngu chi ndila nina zu kwa kāru gu tanga nina zu kwa tanga mungu nu dhamu zai jari dhatang tā. Chāhi chan wamu dhukhu ndi nina zu kwa tūnu gu adung, ti nina zu kwa gunga zu kala kwa nu maari. Htumu olu wari nita nina chodung zi. Tā ndi nina zu kwa ndi azikisi nina zu kwa kolo nu maari. Adung gi nina zu kwa chāhi ndi aranga jitanga chali dhukhu ndi yandib qayu gunu, mituq baimi yandib yu gunu gwa, digi nyaz kwa zik sik kwa lga tanga. Adung ga tangna jir gunu gwa ngu chin dukhun di, mitik zik sik kwa lnu, dung htawe dukhun di nyata chis rin zin zata. Chahi zik chin zi. Chahi chin zik sik maashi ya, chahi zik sik kwa gunu. Dumu zga. Gudun tang tambi chanji khwarjo la ayang chin ga li zi, ayang chin ga yu luti gwa. Tsem chung Gunta sarvi chungwa atang, jirang jansung yuwi apil jilzi. Tsardig zima atag bi gisan chil, choshin nyetan javi gazang zulna shiwa tabi amzi. Ya, tsemchang di nazukuga chahi chan di chahi ri. Chahi nukundi gangzikso go gozina, mitok gamata nazukozikso go le. Ta mitok gamata nazukuga di Ksarawa mito kamata suma jinazuko yang kore jekunu Dukun digi jinazuko, khichay tsik jinazuko tawe Dmug zikusuko lokum Mga njiga jinazuko kandye Qoyugun dukun de Mito apala zikusuko lok Gdunga Shichirang Shichana sungung sukundre Pan sungung sukundu kan jinazuko Di nori giri, shichan sungung zi Di sungung jina mito apala zikusuko le Ya Ngom tsir htana dhi Lishtang ga zima chakhi nukhundi Ta mituk qatang ga kisir Diya zikisi kuali zatang kisir chen tiga zizik Ta adagpo zatang guga zi Ya kisir chen ta adagpo zatang Chi jina zikuga adung di, chi jina zikuga ngung nukhundi chiga Nirti arima jina zikuga chigin Ta chigin jaju, tukju ga Ya gukil zungundi chiga Anang guga zi Tati tiri kishendri. Odungu dukhundi jina zuka gung zikse yang jina zuka mako lwa. Chakhi chen odungu dukhundi zikse mako atang. Chakhi sutang, mgdang, di zima. Dichu, mitok gamata la, apla la. Jina jina zuka, a mitok hatang kisir. Jiga jina zuka zikse kounu. Dumu zika nga, chakhi zikse nga zikse. Yang na, Pashung marga rgizhung namki norrzi. Anyang tup olung gkhang di lagchang di. Olajung tiglagan dabja yang yi tsal. Jan ki yongwar lupan na ngukhi yilzi. Da pashung zi chi chata pukhi. Marga rgizhung dukhung di. Namki nimaaga zikusukulu. Namki norrzukung dukhung di. Nimaaga mungungu. Ya... Anyang tung dukhun di, alung ka khimti laga chang di zi. Ya, ta, wanchil nina zu kwa shay tsuk la kane, nima dukhun di nina zu kwa di, khimta gana nga, hta abdung ki nina zu kwa chulin ju guyo otik zile, shay tsuk di wundri. Tegata nina zu kwa di, khimti nina zu kwa, chungwa su kung dukhun di la nina zu kwa di gu jindri. Ta, anyang tup chi lukhur chang yi tig zindri. Ya, wajung tsuk laga zi. Та ол арынгы нәзі қуанды еңкімді қуындына қуғын ұғы.

0: 나 뒤에 고통 거 허리를 싸가는 어둥든 점심을 다 얼었던지 안는 비 먹고 어플레진 시와디 초지 어둥든 점심 셰비 다 얼었던 안 그쯤 안는 비 먹고 어플레진으로 시와다 그러지 단 뒤에라서 그 고통 거 절구나름 초지 어둥지 다 이제는 어저씨 일찍까지 나서 그 아저씨가 됐던 거다 초지 어둥디 온 점바등 셰리라진 디스트릭트 나도고 다와고 오저르등 오저르그스스콜 야 영어 하정 나도고 안학신 가는비 먹은 혼데 나도고가 어플라즈가 어플 제노 뜻을다 덕보가 나도고 탄즈고 디타운 군이 아 둥근 점주야 다 오크스스콜 요정 아무싱 가는비 뭐 어플 제스스 콜정 다 올등 미토 어플린이 냠튼 죽버 메이와티 디 타베스 코파타베 오지 한 진은 죽 메이와 강트는 오늘에 뜨잖아 숭게스지나 아동도 혼데 아동근 잠진데 아다와고 오슬 그스 콜로 아무심 가는비 뭐도 혼데 나도 코가 근데 어플 그스 콜레 다 다올다 미토 어플라니가 해치트 나도 죽허 메이와 뭔 데이터 쓰는 게 나도 관디 고운 데이터가 맞든 비즈 그치는 듯이 매 비즈 그치는 듯이 그냥 돈 찍지 공무원 지나서 거 재파 따르잖아 그때 비즈 그치는데 반찬 좋아요 지금 오늘 지나서 거 냠든 좀 매요 데이터는 듯이 지금 잠시 허줄라 달리라마 그총 나와가 최대 어떤 말이 남이고 삼점 론즈 나로고 말 아랍 치킨 만디 가나브라 서비 젠진자 남은 비 나글롱 비 터나 요시 왔다 암지 다 쳇디지 쳇디스 그러고서 어둠 그 철련디냐 아니라서 그 쳇디스 그모 니미 또 어떤 거라 그냥 그 스클럽 야 잠샹 지나서 그가 냄비 어른진 속고는 오지나 흐친데 가는 게 흐친데 얼굴을 죽고는 그냥 아주 거슬렸을 거고. 야, 만지 하나 벌써 이 그냥 아주 거슬렸을 거고. 먹이나 먹는 그냥 아주 거한디 가루라, 누구디 탐제 뭐 아랑아랑 그냥 아주 거 소소래. 만지야, 아다 아랑아랑 소소는 그냥 아주 거슬려. 아다는 오늘 누구디 작은 거슬 거는지. 어, 아마미 나글롱지. 아마마 자만 누구디 나글롱 특보 그냥 아주 거슬렸을 거래. 어 떠나 가요와 특질이 콜로코모 뜻에서도 메토 어떤 말이 있던데 알고머 이제 나서 그 지금 이와던 야 지금 떠는 이제 나서 그 자올 이제 나서 그뭐 좋아 나름 어떻게 보도 혼대 이제 나서 그 근데 떠는 이제 나서 그 먼저 화 뒤에 다 그걸 같이 살인 이러잖아 다 그거는 매 와서 그쪽 반전 이제 나서 그 녹던 매 와야 되지 어떤 말이 이제 나서 그 메토라 알고머다 자라 디 너는 너는 이제 그 어떻게 보? 디 단지 보냐 그 반찬 좋던 매워 이거 그거 디라 그는 이제 그 이비스글라 맞든 비스 그거지래 대들기 전지 야나 올지 너른진 왜미 그전진 거지 생도 단지를 빼마 그전 비슷한 아제키 천성 좋히 담는지 다지 청지 근지 거버진지 다 디노는 월중 넌든 속으로 월중 그 사지지 넌든 속으로 사지가 뭔가지라서 공엄졌죠 뭐. 야, 뛰는라서 그 가신지 뜨지래 다 외물시키는라서 그 가신지가지라서 그 첫째지게 뛰고서 그래 월중 사자가지라서 그한테 식량리 등 죽리 그 탄실디 탐지 뭐 메토 밤이지라서 살려져라고 뭐 뛰고서 그거였고 뭐. 제초 아제키나도 그 천성도 혼지가 뜸 그냥 보모 메토 밤이나도 그 답자 그 청아도 호티 가게 아다 다음째 부분이나도 그 끼라 지네 오노 그진 거버 진 수구노 그진 즈노 다 거버 진 수구노 이나도 그한테 끼라 지나도 그 제한 차를 뜨고 오노 온 디그 수구노 디나 지 디나는 지나도 그가 아즈 수구노 그아회 판서 뜨니라 그건 좀 매워 가지고 그러지. 지난해 지나서 그 후에 강타고 그러잖아. 아젠지라. 메톡 밤이 잘다 아전 당은 지나서 권디 담는 거데 메톡 밤이 답자 그스 고모 온 드무 지나서 거 후이나 막 쓰모 고모 디 후엔 주셨음 보다 판튼 좀 메이와 아전 지스 그 땅는 지나서 거 메톡 아마즈 지나서 거 아전 말이 아전 지스 그 땅는 지나서 거 답자 그 통화도 혼지 그 지금 거버 잼바즈네 후디 판튼 지나서 거 좀 메이와 따르지 그 Jemuzi kinyangan jinazu kuwa di azik jingi ajangi nangi chiga di mei yuyak zik jina zinala chukunari di chua madin bi zik zinala chukunari di kumaga jinazu kuwa di adan bi zik jingi odukhwari ya di tawa zik kunguna azik jingi jen gwa mei yuyi zik jingi tsukundu kundi sharza sunzi azik jingi jen chua manin bi zik jingi yanlik jani azik shi ilaadi Yanlıq zıqsı şi maşi izi. Cihtir rıqı ba tıngcı itir. Xpamir jorva minim zıqı izi. Çalji am yanlıq cendi xuy zıqsı şi la. Yanlıq nama zıqsı xi wa tın maşi wa anna çuxi guni tıngvi cı itir. Xpamir yuva ba şi yindi izi okumu. Ta çapır cengi zina zıqa gizhi zıqınır. Yanlıq cendi zina çuqqı çapır cengi gizhi zina çuqqı. Та хтууж нараз ко гжойжэ кууныр. О тин нараз ко хуйгызгсэйлэ. Янлыгы тамчэ бо кэйн нараз ко азгсэй колёлэ. Кэйн нараз ко азгсэй кол мапа. О тэмус кунгуне та тэмжэйс куну та хкуа чуу тэртэн нараз ко жугуну тэмус кунгуне нараз ко бамрэ ёнуд хунзиня мэнэм дизгчэн дэгсэнэр. Я ти кутэн чи хоржула Tak nang sih cua, ni kerja garam macam ni. Aman ni terkeng kerja lepas. Cautung dawa yesbici, jikten sembu jambir ni sih wati. Tiu kuto na, dolar cerita ni kerja cendu Arab tak macam. Aman ni terkeng garan kanan zebra koyuwi, cuci adung dawa yesbici, jikten sembu ni sih cewanam. Rangang mai pera chakpi gujwambri ni sozile. Tan dil huachang makuji chang mai kumu. O tigina, o adung dukhundiga jina adung kurchi gamarwa di ganga nga zikse maashi laadzi. Adung yalak nangsi amama di chakhang zikse kolaji. Chakhang di lhaayang garankanchi zikse kopi azikchin parmaatangzi. Tan diginangna, ni kurchi gharamarishang sukunu kandukka jina zikwa adung zhenshika Kürtçi, jenci gittiğinde kürtçi de yüzgüsük kulağını var. Cigi gittiğinde yüzgüsük kulağını var. Yanlık. Amama dukudu da çöküm gizgüsük kulağını. Dicu çöküm dukudu gırşay bazili gərinkin mağın yüzgüsük kulağını. Azgıcın yüzgüsük kulağını parmağı çöktücü kulağını. O tepşenge yanlık için adungdi adayı yüzgüsük kulağını. Ta yanlık için çoğduğun dava yesipçisi kulağını. Yanlık için adungadi adava yüzgüsük kulağını. Адавати хариун жазко есүп кызгысып келе. Та чам менен ба дих тавыз кинең ачсын резина. Менем бизгичин дисин туңду тарты не ол. Я лалазы кызгысы кол. Лалазы кызын жазко кызгысы макул ба. О дих тавызга. Юн тинон не жазко кызгысы конаё. Азгычин жазко парма тарты ё жазко нева. Дета жазко ни менем бизгичин дисин.
1: Сен кун жобуна ба. Туңди чечэ ленцин тунцымды не жог. Lechendi zomjigba stanjin tsu teng, zomjigan kirba cerang jahi, shtakilwa stanjin tsu, shichu shtakilwa aganchig cerang teng sunumarinchin nyiyin, ter namba tsur jahi videlag shi.

0: pizza tower. Ta kaita simshiri, zisri, or nisri zakton the town of Kuchi Yaramana and Utum. Ta yenaman simshiri tang, couldn't have the toilet of Jamba, Ting Utum, the Kaimino. Nana, what a Chimdonabira, Yambra Zigata, Kova and the Kayonata, Yenamana, Ota Samshir Zisri, Samjing Lam the Curry. Tritan and Yuma, another same thing, and doing a top of Cabo de Tanga Chuson Tangani, Chapas Chadi, Tamanachi, and Uncle, the Terry from it, Chapas Chetonata, Kirkus and Giras in Natas, and Junas, Tamutri. Then the Tanas Queen Ambers at the Tang Stigata, Saint the Lengon Gurta, the Danger Kunda, Tihani Tanon Kunjosho, the last Queen Ambers at the Tang. O Tatihani, Shay the Chinkata, Chata Korean Lengon. The last Queen Chatan the Shona, Yinchimini Mogenda. Congono. Long at the Dengit Chapter Jenguta, Tokir, Lolan, Tinner, and Honoria. Tainata, Chugger, Sachi, Kayuan, the last one, Mohino, the Tarangi Chimdakan Kredita, Tihanita, Tung Chimney Engineer, Tashay, Lengayungun, Otanga, Tower Engineer, Nasikatana, Tija Lengunmer, Gomusheru, Tikilakan, Tilakashi Shag, Tachir, Ninita, Talam Harkasa Kambakuti, Ota, Lolan Chirakanita, Shay Utelikan, Elomarina, Aro, Aro, Machunyakani, Tida on the Tata, 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 당아 쳇당 너 쳇당이 니까네 내 데모는 거지 그렇게 저 찍거든 되셔요. 내가 추워지긴 하더라. 아니 되셔요. 맨아 나머 쳤기야 그래. 개개색은 되셔면은 녹나 맞췄어. 나 바디스. 그래.
1: 그래서
0: 신고 버튼 내 쳇은 좀 그러네. 딘딘딘 예 똑바이나 죽고 좀 개개친나 죽고 토토당노 어 로타나 손땅이 겐트 멋지는 데나 공허이나 죽고 다 살다 간내나 찍는데 어 로타나 죽고 좀드나 죽고 좀 어 그게 지금 속을 시간 있나면 로타 뛰는 손땅이 점들게 손이 말았잖니 강아 소면이노 어 청통에 걸고는 전상매나 걸고는 집기다 통화 아마 저 훌 어 아빠 다친 전상매 그 다친아 로크 잠바 그만 죽지나 다친에 어 그 로크 마쿨 고리를 마운 전통나 찍니 찍으래 범죽기 좀 그때 어고 아니니 제 댄저 들라스과 샤이치레 살링은 롬정 랜덤데 포마근 모마송 땅 시라티 샤리 타운 전 처음에나 마스코 아빠 청통통 놓고 튀니는 말로데 데 워크처드나 먹기 살게 뜸이나 뜸이 거는 멋진다는 데 잡적이 거노 데 드르람 통 그 고드발라스과디 고틀라스과근 점우 잡큐리데 땅 다 사체 수수 근점데나 이게 냠제 됐던 이게 벤적세 거노 지금 다 침통대 대치도 온주 샤이테 대통도 온주 어 점지 그 돈치즈 마셔온주 티치엔 그다 이케는 되는 게 살아이 까이 거네 티하네다 샤이 티사 다치 소마도타 토스키아노 토모 티사 루 스메 제가라 칸타치안 주카 제네나 티와 토모 인젠다 남 가르카 서칸지 부테 예나마나 어떠타마나 그 우바토라 소타마나 타는 그 마가 스군 그게 런지티 돌아 어 녹음리인까 Kana ganyan mar. Kana gasona, dhimdhinyan tukbin dhinar, kainar. Zidatang, shayitayta uchir gazdag datang, dhimdhinyan dhinchang datang, yike gatsong chibi. Datang, dhichikan suwaru chita, suwuriyan dhani ba.
1: Ji. Tadirang galinsan dhinang aqzu, dhimdhinyan dhinchak gorg, chichog loo sozinar chuk. Tadijing, ta nye sozo gondroong lakbarta, ta namdaan da jenchakhan jogonu. Warkam dhani, Takang su yang kong wab, yang kong bab jenu gu, daga nam shi tang. Dihan chik, ta, lomaan dar ka, gamak su zung da tingi. Ta lomra gin namra denjig ra, an dih guan ni kabda gamu zita. Ta ngoman dar ka chik hachang fshal guan ni, hi guan ni. Dihan chik yang, ta kar sung dayang daga, ta lomra gu, 코르긴다 땅 부탄 양나 아마모 몬츠 거거게 달 호마른데 지구 누군데 가 남바통 레드잖아다 수기 카차르 기특 다가 날츠가 길친즈기노 안도조 코르네 카다이다 오마 추자코노다 호마 탐치라 인지나라 렘르 덴직 저쪽으로 손덕시 벨리 안덕은 니완다 토니 아 덤무이나 랑그 한예상 타나랑 그지 버릇 살질 다이나라 달은 코르나니 조나 뇨나 안디 시 니히즈가 사무즈치오노 마츠크 로마 총총 드가라 다 랑쿠르 칼로바가 라르뜩 멘즈클 랑쿠르니 머츠고즈코노 칸 코니샤코노 추 쳔모당 리다팅 갑단돈존이나 하장 시 랑그니 코니숑노 랑그니 코니 양다타버가 림질 덴지가 아다 종노가 남질 디 한치크 토다란 디낭네 양 덴지가 갈친데 아 저주가 이노라 양나 로자능니 덴지가 소스온다 베노가 니반다 몬숨도 통고노가 나스즈리 시그 가즈그리 디스탑고타 아다 당스나 로브자능니 양 덴지가 저주 소스몽 앞에 꼭 아 침드가 나르뜩니 양 아다 다치셔고노 다 침 레레라 시파리리오나 하마리지그다 지주다 스크르제난다 오다 지그 샤이치긴 처타그 봉아 아 소코지기 니리 스므레틀레오 지나라 오타무 마이추 아 디한치크다 냠드니스토 바소소 지난바게 티타나바긴다 다 달라 저쪽로소 벨 덴지크르게 샤완데 셰프셔크 고름 라 소코지 군마츠게 다 땅스케 소브자 망히즈케 고나 탈롭초라 아 지그추 시총카라 니고카나 다 로마가 다 소브자 두고노 와르크므드게 송치브크 샤완데 냠드니스토 바소소고 아접코니 더모리 오티답케 디짱 아니 마즈근 로운데 답디조고니 로마 마즈크 마웅마 그렇게 랑초금 잘론달라잉 다 론드게코니 람드게코니 디한치케인 단 아 샤완던데기 고름 담바 접고는 마츠케 아 디잉 쳇츠 용아 다 로마가 제속도 하장 갈치니는 양나 머럽 시마가 아 다 그게 이주 돈덕당 양나 머럽 시마가 다 망마 다사 켄사 언더가긴 살론데잉 아시토는 에코니 대한치금 니 리리게 세슈군데 달하버드 로룬당 다샤 이사말라스 관다이나 유튜브 쳇고 토니 아믹스크 돈능 쉐고사당 아믹스크 덴징들라 도크레고노고 아르그레라 디탐비 조치 뇽사나노고 아다 로로이나잉 아 하징 다 로론바 가와당 안디 고름고 토니잉 아다 랑츠 랑츠 오다 рангил матвнуг варк дэйн тартхутны орчмэгүнэ шипа тамчлан сунаян азин дэгэрги замлог горм диханч гэрги цуатын цэцхг тундны ярамзин лгчэгүнэ рартхутны вара анда самхиг нипадэс чэсэн и менаян азин тада нэмни тхпалас гой тартчун тан тартхутын сунчэб гогны да арамзин цалнчунгүнэ дур дэнада чэцхг зэг Сосого денжиг тентангзгра яна чэцуг денжиг зэгтэнг ток ян лезэзга гачэнзг титапка намендаран ацуг дэмжил денжиг гэдэгэл хосонд адапчэцхг кэрг сосог педатэн дита ячимо монцг ронгтон денжиг дала непа тонжулака бапайгу гэтэрэн ленсэн наян дартавг кабда камэнзги дичэн ячимо монцг ролм денжиг ронглака яркэг непари тонтмну кабда камэнину гватинчэсинэнго
0: о ян дондэба
1: Ya, nirkib demu.
0: Ya, nirkib demu.
1: Ya. Rinyam kunamba, tisujig ngi deranga ndabzilam tunga le cinda tung cim dalinjo. Le cindi tumdik patung donzin ba tobdin jatung. Tumdik ngan kirwa larja drahi tung, drahi tundrib. Shtarkilwa shilotung. Shachib shtarkilwa ghanchag cilangtung. Son marinchan yin. Che cinyambar kwa tinchi. Ndabzilam tunga le cindi nang derang. Demdil korki tretuk tosu ndav shaldatang yang zachi mong tsukun rong la pan tozga jongzum yo pi mandin si nirkib demu. Drahi delag.
2: Kormin orkala lontingi shugbi zangir.
3: Nyamknamba tenamba demu ina. Terangde jersiche dajabi chi jiksumtang, jersiche dagabi chi ebzhi, worsiche dagabi chi simyanla, zamig mershel. Shuni tangdi shugbi zangirla zambir gafsishi. Jichurru jeshi jimpingi, chitzil tubi songchu la temi, bichil tubi peji la ndakchur shajie jenchungtang, rjakub je jekum denjig shigari jevtandar tongi batan yuol. Lungi charungu junga ba ngursombi lor, sani kaki, shi jimpinga jekum huayun je gongba nzabtundan zanjie jenchungshidi. Rachin ngsimtang, 生产等企业 ཚང དང ཤེས མ ཅི རེ ཞིག ཅན སུང ཞོད

0: 마촌기나다 옛날에 크게 존재나 치 땅름 전초 치 땅사비 능돈 편숨 좋아 전초 띠 나나 워크 미우 워크 머린디 워크 미 전초 사르토 그 히르브자 전초 존재나다 어초 땅나지 있는다 어치 띠 뇽아 있는 지그라 시란드긴 덩즈 잡이 뜨기 숨나다 아모 때 덩이지 그 뭔가서 때까지는
1: ᱫᱚᱛᱟᱝ ᱢᱚᱢᱤ ᱭᱟᱢ ᱪᱟᱢᱵᱩᱨᱮᱞᱟ ᱥᱟᱱᱤ ᱛᱤᱢᱩᱛᱟ ᱟᱡᱩ ᱡᱤᱥᱴᱮᱠ ᱪᱟᱢᱪᱤᱱ ᱫᱤᱛᱟ ᱢᱟᱝᱟ ᱡᱤᱥᱴᱮᱠ ᱱᱟᱨᱮ ᱛᱮ ᱛᱚᱠᱩᱛᱟ ᱥᱮᱯᱤ ᱡᱮᱛᱮ ᱱᱟᱨᱮ ᱱᱟ ᱛᱤᱭᱟ ᱦᱟᱱᱪᱮᱱᱤ ᱪᱚᱢᱜᱮᱱᱟᱛᱟ ᱟᱪᱤ ᱢ
0: 다군 죽기나 치 통과된 그거 제차 되겠고 정제나 아이유니 라나 딱딱리 야 킹디나 통과되나 적지나 철지나 가르지나 전초기 한싱 그 띠모 다저 스타비 카트지나다 띠모 즈크다 하라 지르 차라 지르 데일리다 나카 지기니 야나 천당이 그 자리 짓고노 더 처음아 존재나다 쇼징거 리미그는가 야 능도르과 지르치비 조르바 참아르과 소아르과 아자르과 라스과 더 처음아 제와 요노다 시그 얌친 치루 근돌리 다 몸이잖아 디쇼니 땅이 삼무라 망아땅아 더다 랑그 총진은 더다위 람카맨 지주 더라 총진하다 근데 그 다 코도고들이
1: 나나니
0: 출신노들이 먹은 일 법장남이 지금 정리 감부도 셴나 셰치고 그러다 또 잠도 그 뭐 그런게 때 용화고 그런게 꾸이고 그런게 또 지금 힐이라 띠낭 지금 내 땅 그거 소등 이긴 배워지고
1: 네네네
0: 땅 돌리 땅이 다 랑가 회차란 도문디 나니 텔리티나 아존 제슈타 젠젠 그 따와 내 리타 몽우요 그라 다 후인 죽이나 카클 그 종기나 같이 버스 일이 뛰어 까와 까와터 비와 그지 까와터 투와 그지로니 특하 랑게 종기나 근데 근미와 전부 돈이 디모들이
1: 네다
0: 후인 죽이나 제점 말라리와타오 Magana yotinge thama chiga tili rangata ta goni ngama nikchi yungi tigil kaji tari chapuza chi kuga mekara ra talgata ngirga kota tamuti nandu tara manga za kuga mekara ra yinna ra manga riwa ntimu za kali jatani ni chi shi li shiga songji ka gompang to tangza tari na kirga chongji na njikten chi je tolnu ka che tol tawata Tantro ranga lama la sisi gui tabata. Tantro njirwa mepe lopubza. Tantro kage tuna ta zonji zira. Dikshin chambuzi yonu. Dikha ga chonjina ta ranga rangi semana. Nene ranga maa namunga. Mala riva zan dimu njaypa zira. Dimu kadiga zan nyangi. Dikshin nyamna zi yetuna. Songjika gompun tukuta tokyo kotgari. Ranga semana. Tomo yichiga, dongza tirka.
1: Nadeyadeyade.
0: Tawi jeshu je tawa. Te tawi chomjina samlo che tumbuga namtatan di jenuga ranga niwari. Ya yung zhenpa chomjina achi jitong kawe namtar tawa tina. Te chomjina ta ngomi shena aji rumbu chiga rukwa zahtang. Tantro che tunuga tatukun ziwata. Ya kaga chomjina ta ngomi namtar ganani tari. Jachiwi tiwa manta chigi taitza, zhondag dambar chigi kharza, dantro thanjig nyamne, dantro kutungye tanga, tengi kitawa ta chigi tunina. Tazo sharandag dangjamna ta, zhigni shira de yongira ta, jirimbu chiga nyamne nansu, jirimbu chiga tag alama tansu. 단초 총진나 다 도모데 럼비 럼바 총나 다 몸이 다른 거 다 닉쳐다 망아 보용 다 몸이 다 그 암도 까모사 그런 증이 자주 그리 여러 용리 뎀몰라마 쳇땅가 뜻토고사 장즈 마리 젠노 롱초 장즈 마리 판즈 총진나 오인지로 워크 다 진영 나오는 거 다 회성도 설마 존재나다 그거 존재나 그 찍거다 원터 디당즈 되나 담아 죽음이 그거 따와 그거 뱀지지 따와 전초 크던 거 용력도 정말 마시아다 더 장주라 피주기 찰라 생리 개심 쳐서 전초 자신 흥부 쳐서 전초 아주 많은 도면이 지 금범 샹발라 야 전초 다른 자신 쳤다고 대리 잼비 총진나다 니모 건데 망하거나 양주 커진 거 용도 되진고 공정 거 다와 되진고 떡하거다 딴데 있고다 우름 거 통모 마인드 채취리 되는 머리 잠바라 요나 통다 타트 너 따위 채투위 따와 너무지 치리 총진나 미르가 펜주 문투 땅 내려가 뉴즈 토난다 더 정말 몸이 세나 다뜩은 죄부 너무 저 도지 요노 더도 것도 땅강요 뜩하고 존재났다 어다 몸이 세나 아주 우크르니 스코노다다 피처스탕가 직텐가 치 직텐가 제노 롱초 줍줍참 마나가 다 그것도 치 채통부 치 영어롱무 너무 우스가다 니게오크 더다 랍치 더지 Та нам є нарата, тако тата семачі харгіра, харгіндгіні, дімудрі.
1: Не-де-де-де-де-де. Тела тані та ніси на ласа сонама цікайні на ласа не ломанпі раншавалі згаму. Тена ласа сонайі на та штуві на лікон гандагана не шавалі не.
0: Та ласа не тако тому очень хлопча чему нами лу сіга тарі та дэнші га гігэнді. Лу сіга не... 艺术发展是当作艺术发展是当我给这些兄弟的路子的这么的吃了对这个吃过当时的那从我们的后面前面那么有的的这个我用你那个投诉听着等你的他其实就为是过卡子的的主人是跟你们担保主人是个这么的这个他可就大哥他可就花的嘛的用你了 총은 머리 속자 제문낭니 다지금의 저 있다나 트레즈가 다그게디 오늘이 던초하기 그 합즈대 꽃이 뛸래 아 얌차 최초디나마다 사로와 디무 차리오크 제스틱 송팩 로지스티 던초 제슈르 바코 너다 공조라 고기야 네 길긴 세인트지 땅 아직 트다야
1: 네네네네네
0: 마 트위타 Nindan dhamozili jangira, tighi ilira ta chika tawar nangka tangu chepozi khera makhigira. Tanda zhongliga tang samung dhamozire, tazi tayi nira. Ta taga tamba dhuringi ta yaa, ta ta ngachu lhokta, ojung lhokta chemo nangra gunazire, ngayi chu dhanri china chu yara yunga tuho tazkiya. Tani ta yung tuwa tazi. Dhamozga tiga zhigira ta, Gupcha konga lo ta tuk tungu yara lhasa yung. Lhasa ga wajung lhokcha chemo nangani lo chik. Tamo zga ta ngomi shena ta ndani wajang ga kaya nari ta kachara mkhi. Ta gongmo ranga nang javi dali nangka ndi kuwa ra ta ndi lhasa kaya kuchhi shay kuga. Tanto tayi kuwa chika jangwari kuga. Ta tamo tazi ili ala wala lo chika den nari. Lo chika dhe tungi ra ti wat warni ta pota la sa chik. Tantro tsukla kan sikyo, tantro tsindri gisim sikyo, teko tsunga. Tani akka kikazga ta sarsya, jangzi, shalo. Tanda tsangma tsungjina kora zili. Ta ranga tari chepozu tamo shana khera mushigra. Ta yinara, te yuko chenga ka tsungi chikhti, ti lorjiriya ngok. Tantro ta chamo zari zi, te chikhti li. Tadgu ti ta tanjig tangi chazando nari. Tāngāyē nāmanā lhāsā yōngjī yīchī tā.
1: Mārī.
0: Tā lhāsā yōngjū gā rīwā tā tū tūngu wāchōng tēndī shāngzō kāng nāngā tārī tā tū gēn chūnlī chē chāgzī tā tā rūn kā shīgsū mārā kārgē tūgī rāngā 림도 시기 듣이야.
1: 나리리리.
0: 티 땅이라 땅이다. 그거 어 코 년도 뭐고. 필랜지 출렁놈 초코 감모 땅치와 딱히 암도 그 좀 암도 그 초 희너리 그게 총진아 다 디모즈 감모라 니가 요리 때 있잖아. 달리카 허트 바트 린네리 그게 이나 키 친이가 란나 동무도스
1: 나리리리
0: 특히 도무즈가 제일이라 다 셔크야 능아라 용치 옛날이 땅안과 능아라 용치 옛날이 시장다 슈그 드니 길긴 시지 땅아 길긴 미에 다 이나 땅아는 게 무게지요 더디라 다 딘 능니 조 땅이 보고건 됨이라 드리리 다 로 지무데 달로 타긴 곤데이나다 야멀케 다시게 치만주지 드기다 망아드 거가라 다른 건 나르텔리 어떻게 잡이 그게 좀 지나다 급지 고든 부가다 제프나다 야라 달리네 포리 오종 탄지 샴도 코노 마용니
1: 네네 오종 탄지 샴도 코노네도 좀어서 가셔야리
0: 노 직스마다 통자
1: 네 데니 보탈라가 도돈 토마송이
0: 데니라 로 직스 고르송자
1: 사사네도 니크 자르게셔야리 돈네
0: 로니크 만능능난 죽었는 자들이 다 먹으니 이런 거 지금 나중 사르그치가 아 다른 거 지금 인동도지 당초 이런 거 속에 지금 그랬고도 예또 삼이 얼룩법도 장애 오늘 일단 내 용이 다 지금이 좋은 거 약게 때 장하면 야 당초 회선 거 가짜 쪼 고그나지 다 강드미다 먹히그베
1: 네
0: 지금 알아봐라 다 지금 간에 참저 이쪽 너무 뜨지 지금 희 먹히더리 단초 어디 하라 지금 도모도 워크 코트 디그스라 잡케셔리 친구 또 도모셔나다 아주 까짜도 리크메라
1: 네
0: 다 뜨기리다 까짜 늑소 커주 다가 가카 쳐슈 간동 더 청마니 법중 예리 다니다 다그디 오중 단지 샴도 칸노니 토동 나 급적 고든로 용메 고직 론지 뜨즈가 당아 지 뜨즈니 심지 부거디 조른다즈가 죽었다
1: 네
0: 죽었다미라 타네올리타 쳐들이 디 나나 디 야쿱 그 단지 샴도 칸 고자 리스부관 단초 고공 가르카니 녀차리 위리 오크다 디 쳇군노리 텐즈이 샴도 칸데 하게이나 이나 만나다 디 총진나 샴뚱도다 치케 쳔부레치
1: 아리
0: 그추 덴진시 니 나트즈 용이 장우 니리 숨데 데리 타나 이게 호시라 즈메크 오크즈니토 흔데 야쳔부리 더기 지금 모아그베 단초 디 총진나 오크 다 그는 탕가스지 등초다 대한신미 종로 단지스지 다 나님 등초 유척도 청마족고 그게 나도 뭐하게 됐다 그래 인주리 그게 이리 종이라 다 네 리니 티나니 총도도 총이라 만나 단지시 누구 돈덕지라 마총자 대나다 스스스 세지지 되고 땀이다 미트지다 양천 오크 즈미 타르코 어치 장이온즈베 오크 즈미 그 코라 탐툰데 예나 오크 케와그 마티 오크 케와그 하그마일리 그게 레사즈 아요라 동무즈 아요라 토지라 다 지금 존디 토네 동무즈 제타네 타니 투카티 타그 쇼치 데시 촌무스라 티트스크 나칭어 파란즈 키아코스크 저놈이 야 저제 아나 마른 거 찬수 니 파란즈 드르지라 저님 그 관장아 셋땅이라 저놈이 나 니칭 드지야 저제라 치치 치트스크 저니 신인 그리처리 좀 고즈가 장도베 고 니심 저 장도 도모 저 치땅이라 저니 초송마라 데시 촌무수자 태크르도 데 야시즈 히스크
1: 아니
0: Tarim asumira ta kge nitsati ku chu sheli randa mo domo dri kamu kamu dri ti tu ana chi ngalo chi rang ge ny chari go na kan kan yo ko she inanda nang inanda 다 지금 초 총기나 다 루인 콘치 하게 예 친가는

야, 다들 친잠제 형님이 나청 지적서 최초 정말 대모이나. 저시담비 혼도로 문득은 저크등적 다등이 다양 소송망아 초 탐웅아가 노게 히르게 제라 청청 어때 손은 워클 롱튼지 최대철 나청 지적 남라 거득시비 나청 시비가슬 타등 린스능니 한튼 좀송 나이나 린스능은 돈슨바 아치 노르 서인

삼마니와 티파 가르치크 능트 실릉아 멍촌라 담질리 아치가 쪼보 총총처레 리빌 등 스티니지 동오 얼고샤 잡아 세니 담지즈그라 데먼 다룬 로적 총총시셰 노게 자크르크 토니 포미 증은 세니 자크르즈 쪼보 총총치 그나스타 마우탈릉 요네게 토니 로적 총총 포모 초그셰 노게 아크르비 르치세니 담지즈 거득시여레 야, 뜨간지네 주보 총총 지잉 되는 거 조끼 등질 거 삼바 총문도 등 영나 티바 가시 그 삼바 총문도 질리다 등이 초라릉니 질랭 키위 글랭 해모릉이 아른가 릉가근 전통원 밤 뜨간지네 티바 가시 그 삼바 총문도 그능아 주보 총총 지 셀키위 땀질 등아 중 세바 등 땀회 독과 등 감츠 카클라 속갑 지르기셀리 아른가 땀하시 그 타근 전통원 삼나 스카프톤이 린슨 타톤 그르글음라 카프르 등 용 르가스시 삼바슴바르비 카르쿵근능데 시비 회룩게 쪼능 소트스니 침청소시타게 히샤 통시 주보총총처 등 르기스 주보총총치 파마남버 냠질샤제인 레주보총총처 린슨 타통근가 가브릉정 тэгэдэн чигтгсэн нэргэсэмд нарнгатан тэгэдэн чигтгсэн нэргэсэмд тгэнү жобочон чон цамаг яласаурзон ёла

0: 만들 작심 김종콩나 최소 김종콩 등 등도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치 냠다 흥심 김종콩 송주 등 즉진 젤
1: 저리가 아닌 신의 임비 지흑지시 카지 노르티니 비어스튜르히시
2: 시나 뉴즈문뎀 자흐츠르 차당스탄
1: 시에사 츠르즈나 코바디 시엘 하마요나 일라키라
2: 아제노르 롱슈츠는 좀좀 사마 치흐세 마흐톤
3: 드원슈네 즈기르긴
2: 쳇지네 모사인

야쪽한지 데른 그 소송 그 제시하는 그 찬반되는 안이 쓰시기도 그 데른 그 찬반들 고브릭 시오비 낭돈 조진지나 총종 도마가 소중 거 조안들 시승 시트 아 대인 다디다나 다 데른 그 레츤디나 총종 도마 아믹슬 그 다다 소 나 소총 등 등이 마음증 거 좀 반다 그 지치 소중 남바 그 그 갈성 데른 그 소린 좋아 등 등비 소중 거 안에 쓴다 조 치무즈 거리 양난 데나나 그 그 저지 요승 예고 사가 안을 건강스 요크 등 이진 그 망즈 같은 거니 양다 저지 요승 예주 그 탑름 치즈 견난 저거 요크 도중에 테니 갑다이 진디다나 다 코니셰 코노 침드가난 바던 도둑난 바 게쪽 탐치 그 양 갑단데 조치 년주고 고르급즈라 디춘데랑랑 그 집자 주손렌즈기 주레바인 데등 소르다 잉 랑랑 그다 워질 중고누 고레나 초코더니 제치 게르그난 바이나 초코 탐치고 단 초왕이 그 냠뇽 거스등나 냥나든 간라 간즈 요크 데른 간랑즈 조진데 등등비 카르누랑 진데 카사랑진 그 갑다이 삼네 요나잉 갑등 그 줄레진 타 근거끌음디 카프랑나 추가 내친 타동근거 카프랑 정 틀급된 측득숨 니르가숨 드는가라 다니 틀급된 측득숨 니르가숨 든 측득급된 측득숨 니르가랑 아숨 트 아 따뜻한 타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1: 야 데모
0: 데모 뜨긍 추 소린 지르케 레츠나 아 잡주리 노냥 탑바니 과든 치시는
1: 오야 과든 치오야
0: 리드게 응마 타간럭 자츠음 지르기 때니 추고 레츠는 드질리달이 카브다즈기 땅나 더지리 와슬리다 간럭 리완다 땅링 이르응게 디츠는 자누 고브기 너티 땅나니 카브당이스 고츠음 주일 다 데른 쿠오인 지나다 톱자 톱니르와그 촌니 다 톱충라 마음정 그런 반디 카틀은 도무스르티 땅나 야직 톱충 마음정 촘랑 도마즈 감촌이 셰지나 다랑랑 그 톱중 시꾸노데 지그 고와치무즈 랭고 그런 거 세모치무즈 트고 다니 다랑 그 톱린 소아르니 디티오나 양지 톱중 그 니츨드 치무즈리

야제든가 생각한 지난바 따르다 레츤듬 지그더브르 디츠르 카르마 지금은 이미 티타나추 참바가 니반도 고브 지금 메인 내일 디츠르 카르마 지그나추 잠친데 돈 차르지 인드그라 가즈 먹히게 티타나추 아 너무 응아로즈 비적당나 센종 세미니 뉴즈그리 티타나 참바 니반도 먹동나 일아용 징티 디츠르 카르마 통통근데 야란데가 제치 년컨남비 카프라 지그그 고니 소송기제 샬랑가 참반던 고좀고드네 영 샬이오 주데랑가 랑선다 덩뜸비 아 단초왕이가 럭랑가 촌나 냠뇽다 강망리 쓰기오너 침성가 코링더니 하마존 지나라 아랑가 버지드 정누구 제름가 촌나 오가세 통라던 트기도 그 서지가 더무가 그르가 망이 갔다고 냠뇽지나 아다 침성치가 버지람 손으 셰치나라 아 만자니 막지기니 녀리리가 시카람 녀리리가 그르가 초라 초르통다 카카 소소즈리자영 디촌나 안다 동다 타위 크르가 나든 망아즈가 티 아마든 나든 타 탐치고 영 강다 강스무가 카흐테크 크르가 샤트 주트 망포리 샤리용도 샬마르기바르 뜨근다 동다 타위 초나영 카브다리 예지센데 요나 디슬 담증거 끌음질라 코라 좋은 카브다 해주일 뜨근 카브다 이즈나초 카제 소무인드그주 디슬 메크 디슬 카르마 통통즈그 머니 메크라 양 디나가랑 그지 샤난돈 나글랑난돈 나 도무요나 양나바 주 끌음질이용 주 과진치

0: 年龄相亲单位，暑期劳动团结相亲单位，杨志不听当的。相亲单位接触下微博，而多少些可不能接单的。这就是这些精品节，第二不三位，中国家级节，接触个让这个结果办，这值得下节进充些的。这就是这些精品节，杨志不听下位，你不从感情结果断当的。这就是这些精品节，接触下微博的节，而男性个进头中当的，乐得当是不些的。这用那么个把当的，李东的做人真吧。 等学生想得个笑话，财政单位、学校什么的，你进度里如果一步些办的，彼此单位等这个中老的呢，个些人家嘛就接近到东家的那支不些的，当日不讲讲，初中的时候，俺做春学毕业的，学习很好的去，我们刚特别些个，劳动站相亲单位，个用这不听力空间，初等的参考的用呢，长嘛等个相亲个浪漫的些，天南就单独呢。 相亲单位，个用这部电脑，恰似这类空气硬币，通道玩什么的，恰似留下当的，而且穷人又浪下街进乐得不些呢。习近平在第六十二位中期加急节决策会上这个公报，老总当的，乐得当时不些被他拉抹黑动机。你看看吧，提出个个通的，提出三级的县城的那句话，连城的个总这个把他们做当个总政干科话说那么才让当的，话不听讲。
1: 야, 아당아치인고르고르그랑스총클다르르종마망십슈캉게십슈당조음바
2: 지금부터제이탁출리니나디코니추카다지나오리리리야나다그조신데이나다루그다니파나아다다르동데니송누가 아 통번나 你妈的他，你大老总同你上当噻。啊，总统对你信任，大老总打算看嘛，就当你你是怎么子么？对。对，那他，他给交心的上路个是呢？大老总接地接个，他给他妈的人家，他就属于那句话，对你，基础个啥呢？钱得上送的，当英语的特些呢？对你，看不了的他妈的，但今年启动那个牛这个古木节目中的工具，他他妈跟谁？你是用牛的那个是呢？他你动你咋这个路个打算把个钱你咋子呢？
3: 他就现在当中就接触抗压了，可以年轻人都不得当，人生中出现的个两年多压力就是。
1: 嗯，
3: 等到他搞出来那当，去那当，他个就注册大酒店去呢，打算看那方面当，干嘛去那个，我去的当，俺就学的当，他，这里里公个俺那进入个康德了，这些一日他他妈两百年长一那么呢，但今年年头把个进的学了的，估计就东南的，如果是这他们那个印尼的，他们那就那么呢，这他妈他听的哩。
1: 对，对的，他所有责任的，他启动动力的有干没干，两行干没干，两行都干没干的。嗯，跟起这个动作的，肯定你那个例子，你送个例子，对，但今天那个就是那样的那个大单行嘛，这个，嗯，人工建筑项目个项目了，这他妈连过去怎样等于那么呢？啊，真是的，有那么呢？啊，对，对的，这他很不熟的，这中间那个他整个七八的。
2: 먼저 죽진 거구나. 제파 친구들 맨날 다 군들이야. 그랜지나 자트가 맨친다 또 문이더나 다 죽진 듣고 있는 말 난 이게 무슨 거가? 대장부 듣고 있는 말이다. 자트가 맨친다 단순 죽진데 양꼬나 죽는데. 그러다 제파 죽으리. 드니 다크르 그만이 그 진축군 오빠리. 진축군 오빠나다. 걔때 전송 많이 하고 있더나. 아고니 단 대출할 때 걔나 다른 양치를 기체를 말아. 양치 다 그만 노파도 진다나 양아. 얘네가 듣고 노파도 진다나. 너무 요놈에는 때야. 다군들다 단대 정말 말할지 뒤네 뒤는 우진이다 교진들의 돈이 나다 다시라 세랑이게 기노도 돈이죠 대한체니 다 뜨니가 받쳤다 자트기 엔체도 무슨 재판 배금오 대한체니 다롱치레 뜨니가 원체요 기인용 대누쟁거 등락한 이때 있어나 그냥 다 인증문이 난 등군이 때문 대누쟁이다 다섯 바가 티슨치 소칭이다 아무지 축진고당 날 축진고당 디리콩아 다 대한항 렌즈스과연 단자돈자도 있군지 다음 문당사 건강은 어떻습니까? 코일렌즈나 다비 조진되게 돈이 다시당 세랑이야 다시라 세랑이나 니스톤 중앙로 양키인요 되니까 세나 대한진 니스톤 저글로 다시기 양키 카크르무가 니스톤이 스타치로 세랑게 양 카크르무가 양키인요 단달아 스파타마 아무지 디리콩아라 캔시데톤 카토드게 청강 청득되는 거 얘기 되니 전투 제철지 전강아 직당 전강의 원내 운동자 보통 누구 이게 또마 다 여러 걸 렌주가 리안으로 던져 대한테니 다 그랜지나 제누가 듣고 던져 탄가 코안아니 끼지 코안테라 코냥라 너니 니메니 도무라 하나 진짜 너니 니 도니 도무라 대야 치티니 또 다든 주어지래나 다 괜찮은데 너니 침성난 주데도 기나 대 양리스 그런들 뭐 자신들
3: 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で、健康な、
2: 토니 쩍터 녀럽게 쳐내대 그니까 끼는 거 니오르모
1: 아니나
2: 다 다가 그만이까 다 침투 침투도 치가다고는 니 터마다 제인가한다는 말 못 틀라카네
1: 아니
2: 되게 제프텐 제꾸네 테니 다 딜리코나 통구치 랑극은 구거다 정토라 테팅부터 이하 테니 다 함타 도말아 스파테니 제노게도 쿠톤데가 세시 테니 다 크니까 야라시 주이노 다 단디 달고도 페이지 지지스티미가 키누가 미우데 콘지누가 이게 이미 세시노 되니 아까만이 그 직티아 문제노 잡을라던 문제노 장한들라스파 디데타 다 크니까 키누도 동이다 사우즈가 아담한 차통들이
1: 도무들이
2: 되나다 동이도 키무들이 나다 녀똥 니서 자트글로가 다 니파노리 다 바치 로스 타통들이 닌츠크 셰투자다 다근데 테랑 분데다 다시사 송세 다시사 송데 똥다 니갈하나 카다이도치다 다키튼거 다 유거 척태들이라 특태다 아니야 나나 님만버니다 코티나 테디미니 토모진다 토모진다 다시게 다 테랑이 저 아니야 저 다 특태들 스키기 정말 좀 무드레디 그게 테랑대요 태파션다 되게 다 공카자라 티투어 등 아 토모스크타니 다시게 랑코 다 특하나 게임으로 된 거랑 구청초진 거 토모스코리 다 사체진 바 크니키 랑코코 있다가 특태기 되게 다 알아도 로안 트랜 소미 다가 되니 노치포모 다가 제노게도 코 돈즈 무트게 침성 대던지다 살다고 살다는 코아가 알코르믹스 알코르메니메체 골라 살라테 지믹스 그랬던 그러니까 랑코트니 저 땅 다스타기 좀서 진도나니 니오메타 나 땅인 주지다 너나 니메타 아 너나 저크 아 다트니 니르글라스 파트무 요탄 요탄 저때 오키 저때 너 오키 저때 다지 치우정도 모르모
1: 데
2: 랑코나 저 셰라스니 다가 다니엘코 셀리트라 키 랑코나지 다시라 요아스 뜨니야 데니 다 셰라스노 그지니 다가 다 니파가 치니 스탄가니 다가 돈데가 다 그 더히선서 유니티가 더히선마 다라 야피탄 야피탄 니마테나다 다르도 지디치가 다가 조야 다시라 테랑가 다 다르도 돈 돈칸스나니 돈탄 돈타 테니 다 시크틀라 셰레트 사마시라 랑탄 다가 제노게 더 쿠톤데 무테 니토파 가라 시라진다 돈이 쇼토 무데 테니 다 다시라 돈데니가 다송코나 돈우 비지니 아 그니까 나 타키는 우리한테 참아 키는 단서. 대한테니 다그 제누가 듣고 다 그럼 돈이 땅 아재긴 자 내놓지. 돈 적용 그냥 다 그냥 이끼지 그냥 나도. 네.
1: 그
2: 돈이 다가 적태들아 다 내놓고 살랬던가. 달고 좀 페이지 지지 때문에 공제는 나 다 그럼 돈 찍다 제자다 ང་ཅ་ང་ཅེས་ཅིག་གཏ་ཅིག་ཉིད་དུང་གི་གཅིག་ནེ་ཏ་ཁོ་ན་གོམ་ཏོང་ཉ་ལ་ངོ་མོ་ནེ་རི་ད་གི་ཅོ་ཅིང་དན་ན་ཏོང་ཅིག་ཏ་ཅིག་ཅ་ད་ང་ཅ་ང་ཅེས་མི་དེ་ཐོ་མེ་ཁ་དེ་ད་ཅ་ཅ་རེ་ད་ནེ་ཡ་ཅིག་ཉེན་ཁན་ན་བ་ས་ཤེས་ཅིག་ཅུ་ནོ་ཅ་ཏང་གི་གོམ་ཏོང་ཉ་རི་ཨན་ཅ་ཅ་རེ་ན་ཏ་ཅིན་ཐུ་མ་མ་ཐང་ཁང་ལ་ Тэната таанд та тунчтай жижаар та лондака. Нитүнгэ ка кунчнагни тэтэсэн. Тэтэр. Тэтүни кинга таанда хэнчэни чэзүк ната чинсананд нисэтэ өнөри. Яхэ чина рухуд очэднэр та. Дэё гүрмгэ танка тунни гэтэ өнө мари. Чинсананд сон гүрмгэ жагин юкна чук гүм мажэт гэ юкна чук. Тэ чонгни дэ өнөри. Чинсананы та цоорвэ. Дэн утмулгэ чинсананд сон китана та тана гүмгэ жагин юкна та чон та нитүн чожиндэ тэнэри. Тэнчэни тарун дуу аниги на тамасын хитаны данда тэнчэни лукана тэ та тэла лхчана ну зонсон кику га тэчэнгу тэнчэни та на чичолон кула тэнони кмала тэнони капра тики гуну чэмтэ самая гурмуги тэ кэнэ на гунтон ни тэ кэнэ мэз гэ тэтэни та нчи нчигтэ на та та гэ чахила цэран дэнике та жэнгэ джинэ тэ ки дэ та рэнгэ дэнгэн чуга мэтэ ёнэмтэ жэнгэ чимнан зэ дэ та ангиу ки а гурмуги чанкай на тончтас жаа нац нажинд тондок тэнчэни дэникэна гончэё атма аньяки тунчэ папкуньо тэнүчэнгэта тонхам мочэнтэн жаак дани тэнгэ тонцэ нижалат чирэжоак тэн китэркня тэнтэ чугугэзэ дан чи мунзэну тач
4: томби гонхэ госамэ
5: шигэпи яр дэмо цонсамэ
4: замби хуаркын тэнсамэ
5: Амами, шива ши самил.
6: Чамлы джинданды, мы цхма дамним ян.
1: Рэй тамны жатаконына аниги ишкинчарки чуэжиндаг шунгшчин даб. Джарим таниев чабдэй нертукуагы та чуэжиндаг кунгнэрцар чулдатанг нив шунгдэй сачутра нешиби. Тани ярам кури мамон шевшу кунгдэппэл. Шевшу кунгэ ямчар чуэжинда тонгэ ямэн, таниев дэнхан чацан ямэн ла сука шевшу наму тангнугы мтар тани Тан ди чок несук мартан дэни гэ кэргэ нимэнг дэн инзэн и нимэнг дэ чыпка мэнжыпка дадукун дэ шэпшил тангнугэ тикорни кабдайн дэрэ тэна. Та чуэжжэн дэм жигмтэр мамэнг шэпшил кэнгэ шэпшил араб тэн рэмбав жил дадэнгэ мамэнг чамкэнг дэг зонгтэгэ мамэнг чамкэнгэ чамран чок дадэнгэ чамчил ийсэг. Дэлэнна кэнчэрка чуэжжэн дэн ангэ та несук мартан дэни гэ сосог кэргэ чамчил чамуэ нэна янгна чамчик шугни чачымгэ гэжэн зан саа кэнгэ тэгзэг юнэна тикорни чу кабдазгэна.
2: Аманчи чүнгэ чэпа чэну вэжини зонканану кэнэ гоэн луа нга мангура янчир нагнизи нагнитэ та тиктон чи янг нагнизи тона та тунхам мочин тэнжа кэ нитэн тон тэн чи арэнга ваги нон центрна та нипа арэн цэгэ танд та джиму нон джукнаш ча чиндэ тона та тканэ гот кту чин гутла тона чкуна ма та нон джижуна кэн кунаш тонхана анда кэргэ нитэ тэ тони та тагэнд чожинд тони на таун сэши ди чуну та хила тэрэнг дэнга Сэна сон хийх нэгэн нэг нь үзүүзэ. Энэ чинь тамангын нэг нь дээд тэнэр. Тамангын нэг нь тэтэна нэг чиг чимэл гэна тамангын хэрэг. Ба клиникэ. Клиникэ клиникэ дагур мөр тун цо нэг раз китэн дээ нэг чиг гур мөр тун тун гутан да. Энэ чиг чи нэр ирэ гур мөр тун нэг нь шийдэг тандх төнэ тэгдэ. Тамангын нэг нь үнтэ тамангын нэг. Энэ гэн оны та нэг чиг супезгэн чи яа кэр өндөр. Таши цуула царан тааж гэн өндөр мө. Тэн жүгдэн цуу чирэна та ки тансгэ генөт Кочуй нула такири томрахи кинжоз нула такир мо серанта те арух ик сони томдыр мо гината ангче нитте жигдета серанда нитим пева Tak ini ni cincu aja kau, tunggu teriak. Tengah cerang ni, cerang na, tak kita kungu teriak. Kerana ni cincu pelar, ni cincu pelar na, tunggu kami macam tengah kekini.

야 조금 안 봐디나 체적금 문제 등아 조화는 천지 번역의 타동 그 렌천들라 선신은 벌 허가세시 디나 참드는 아치 냠흑직그 아예 코 초목을 응비 아크 샴바세르 군우가 랭데 선신은 주일

야 두부 남바 다스타 체적게 니놈 든전선 반데 와능 천지 번역에 타통낸 챙긴 남바지 멘트 등아 좋아능 천지 번역에 렌 챙디 글레 등 글랭 리리게 아영타 리리라 로뇽 세퍼 르가스시 디나 참드닝 아치 냠흐치게 르왕 거르게 르 띠릉 멜렌 남리렌 세르구누가 멍렌데 센시능 주길

0: 这个行啊，就是等人差个点的嘛啦。哦嘞，当地说，让什么这个钱的话过日子去，让留言满大点，打日子去，让什么就拿装东西就，像个汤啊桶啊桶子就，三顿吃什么精力桶啊，都是那个障碍可过。那咱那个录音过，今天咱那就那里，我媳妇把个去那地，啥给么光，去那有那里，俺看我外爸从今呐。 都哥哥哥，我在拖车子那个，买酱醋个，吃顿三爪子那个，搞点给小孩看困难子那个，那搞点给小孩夹子那子，也搞点那快用用那个，咋今天啥就管用那里？你们家咱们个大把有啥？大大们大见过个子做有啥？就俺那我有那个，咱把那车那里，哦呀，大大么子个，你下个吃个餐就啊，谈个什么来的咱们呢？
1: 接么那都问了就，你去那去弄蛋了就，鸡蛋哥，鸡蛋面的班就这么着，那这个做人就是么就搞，管正确。基本的比现在班那把当，家庭与单位那把，从嘛学着得了，俺那我家乡今年家都吃中老整个，好容易老中多几件钱，打怕啥把人家那个拉看你，得让你怕啥把人家那个拉看你，感觉是不晓得人。 哦，那个说，大的呢，干啥比他们些个呢？第三比吃些个呢？难道红人别装呢？大怕啥把人家那个拉开，你看家族些个那呢？俺们娘就是个黑车拉的个，我干嘛是个吃车拉的个？第三呢，你啥有吃啥些了？那叫什么样的了？下个过冬，那我们把山的呗，当俺那个拍了把人家的血木子做那呢？学着点那批干出呢，工个是个特来呢。
2: 公安人个多啊，养啥子个呢？啥都木个，看起没吃啥子个呢？当时去机场妈妈得个呢，那去机场妈妈看个呢，确实是他们家妈见呢。这里么子你就来得真着呢，我那个么子在开会也忘得着呢。得了这个口干舌干告诉，买点猪蹄啊也告诉，还啥个肉馅啊见过，买啥馒头夹肉见过，还起了皮干那得诉，买啥米他不都是那子个诉，还啥馒头蒸过那住，买啥馒头木蒸过那住，人啥事儿个想啊那住。
1: 那爹吃着木烧素，哥哥吃木羊啊，娘素，还得吃皮牛吃。我们才有一只，好亲个老公养啥？爹亲个外公吃啥？但是像那么着有些有空着的，像那么着有垃圾种着的，俺啥下个了？还啥种木？都从你那，俺那你们过来见着去，是等那滚蛋见着去，还让啥木种着的一大里，还得捡种着一大里，俺那过过来接一大里，啥过过来送一大里。 拉嘛是我们村儿进嘛吃素，全部是我们儿进嘛吃素，咱那个是我们的进嘛吃素，让啥人个送一大里，让你人个过来一大里，让你人个穿一大里，要是啥子买，都是啥子买，从那家个个看了嘛的，从那爷们个家了嘛的，大家我嘛就他阿些个，我阿妈就他阿些个，看你嘛的气色，像你嘛的点色，像个个些吃哦，我们说那个你要弄的，吃阿些吃烟吃了。
3: 穿好这个么吃，村民还要这个和我让弄弄，俺你吃啊，我们家弟弟就学就，这个吃那个刚吃点什么个，这就是吃老百姓吃点什么个，这把子跟着村民，这个手里拿什么，差不多差不多，全打了米，你给他上嘛抓起得了个。
4: 俺都是叫跟着南极当，对面太东看那是个金币，是么南极，从嘛不晓得了个，俺那拍了些苦中多干么想，今年家头差生多穷的村民，他们是比忙怎么怎么比，老不着不把责任人。 别人我担心就看不上啊，忙喷水器些啦，场面听得当惨不忍闻。哦，那个说，怕一些个人满中心，莫为是把他们个爬山的呢，俺让你来点让他们的回忆，你这个这个我能让当点回忆你别这个走，侬带讲的是哪？哦呀，俺忙喷水器些，可能你说过哒，就看少讲个多那肯定是个啦，那个中午讲吧，别那肯定是个啦，看你。
3: 大阿个啥那是个啦？我们个这个那是个，干比马总啥面那是个啦？托个马就啥面那晓得啦？大龙啊，从龙啥吃种那是个啦？刚才牛龙光啊吃那是个啦？干你，去这个阿托托那年代那是个啦？个托托那兄弟那是个啦？干你，干就托那兄弟那是个啦？干你，个后面那阿根种那是个，是后面那阿弟种那是个啦？干你，这会些个，大爷那真呐，俺让你来穿呐，俺还是我老乡吃穿这个，哪里个大乌鸡吃穿这个？也从根个了那些哩。
4: 可是外面那边那都没有呢，他们现在开始打架去呢。当然那天啊，是打架的那天，我是二弟呢。早上你妈的，妈的答应，就等当个开会了。你什么工你做到哪？这什么看不到些工呢？给请假如管到哪？我可就玩就工呢。这什么看不到？妈现在去买羊肉，咱们吃呢。光什么光把妈现在过些那羊肉，咱们吃呢。待会儿家出那这什么？
3: shagunu gwebo khan ko na kam sim sagunu mapshi na makhinu mas na makhinu ra ga tashkin dani ngira mer me tong to min zin dra ja me tong to bi ra ra da li ta ma khan si chi gi shok ko kap da nyong nyong shai na ta chun na ma pen si chi zi tong na da ya che wa an ngeng ga yang dan dra zri tong sa pa ta i ge chu dan dra zri da ra ri bi ge ong to zri ya zo li ge tong sa pa zri ni sha ju nam zi che su ni nga sha nu nyong zi chong song de de mo zi nga sha nu nyong zi chong song nong de mo zi ri ta ta yin na ra ta te rang ya ra ra mo ba shu li zhe ra shi ge xie shu li yin na yena rang ta re wi ro shi gon ri rang ka re pa ro to gon ri ta te na chen na ma pe si chi to na ge ra tong ren ba ki tong ten ba mo z ge yo ko ta hwe z ge shi na wo te shi ni ta wo za shi to ni ta wo nya li me chi ta wo shi zu ni su ta wo la so kwa ta ti na ka yang ma na z ge ra zi na hwan ko to na z ge da mo ge tu na ma z ge yo ko yo ko ra ta ma ap shi na du yo na ma ro chi ni kwa ga na ra yo na ma ro ya shi zi ga za z gon ri tong shi go mi ma lo z gon ri ni chi ya bia she kan do tsa ra chi ni kwa ga ga ra su ha la lo ni shang ya ta na du ro ta ka ni kwa chi ga chi ji ni sha na ta di na ga ra wo ta shi ji ta z ga chue na ni me pu ra la che pu yo zi na yo sa yu na mi ni di zi na di sa ra na mi ni da mu ga ni nya chu wa ni ta da chang gu de ya go ra zi ta ha gi ha si jin ta ta gi go ya jin ta ta gi ka si nir me nu ra ya ki nir me nu da zo chun gi na ya ta ha me ha ga ka ma ra ma me ma ga ka ma e da li ta ni na ma dang chen jo ra chen na ma dang kan jo zi da li ta ha mi wo ti nyu nyu ra sha mi sha ru gu ge ku nu da ta chi ku da zo chun gi na ya ta ma pe si chi ga ge chi nu ta ti han chi ni ha me la la ki go ta wo ra thoi bu zi ga a pa zi na ra bi bi gu ri ha mi ni ma me la chen na nya mo ta wo chu chu mu zi ga a ma zi na chu ta ki gu ri ma mi ni da mu ge ha me ma me ki ta chu zi ma zan zi chu na me ni ko shi zan zi ge me ni ngi lu kwa ni si su kwa ni da mu ge ta chu ma zi ki shwa yang ha ma zi ta sem kri ni wo ti zi ta nyor chu ni ka la lo so nye ni ka lo nyam lo ta i da li ma ri su na tu ni ma ki sen bi da li ha me ha ge ka ma ra ma me ma ge ka ma i da li ta nye na ma zi ki jo ra chen na ma zi ki jo zi da li ta ha me ha ge ka ma ra ma me ma ge ka ma i da li ta ma pe si chi go gen chi nu da zo chun gi na yang ma pe si chi go gen chi nu ta ti ha chi ni ma pe si chi se ko nu da pa na zi gun da ta ra ri ngi chi sen go go zhe ri ta pi chi ge tom go go da ko ta ta ma i da ta ni sa ki lu go ga pu chi lu go ra chi da shi ni ga la lu go ko zo gi na nya li ni ma chi na ma shi se ka ta o shi zu ni su na ma shi se ko nu da chang go da zu mu lo lu nu na go kor ko nu ta sa sum na la chi ko nu da chang go da zi ra sum zo na zo in da ji go go shen ka ta
0: 我提着过我的个吃光过那个念过的个你是说念那个花灰弄那个花灰的你那些的家那妈不是这些过的拍那个的大让你去生过个这个特别是动过的个大地还去你亚克克萨什么些过的来呀没得么容易嘛被个事情的个也不是车子个子的呢亚克克萨什么的让送个过程到底也拿的再不让你弄的是啦给这个生个你打的是 gemdi jalung ko the nazgra kriya su ka tak tak yani na ga su nyak tin dak to ni da mo ga za bu wa yo chwa ni che sa man yo ni ye chin ga yen me la yan nang sa sa man yo ni ya ka ko sa tum se ko no di nga ro ni thor ja ni zo te ma chung wa ta ye tik ye chin ja ni no da ya ta ma pe si ga gem chi no ta ka chun te ro tum se no zi me na ka lo me la chang jo jo ra na lo me la jong jo jo na ta to mi sa ra nam cha li za nyum cha ra shi cha li ta na ki yo le me no shgaliki menu nixita de menu sa sa zuelang menu di de ni zi menu de tam chi gun de zo chu na ya da ya ke ku sa chim ge kwa ti nu de da ma pe si chi ge gen sin me de mer wa zi gun de da ha go go go ha ge ri go gun de ke de da ne ja chi zi ge sa ra to shi go mi ma lu yi ni chi ja chi se kun du chi ni kwa ge ge re da de zi nu da ni na bi zi ga nyan ge ra kan ge ru nu na kwa kan zi wa na ma ji kan ke se ma chi ge zong ma bo ro shi na chi ge di zi nu da ni shi che na to we nu ri si che na jang kro ne ri dang ge shek ge cham zhe ne ten ge mo lhe ng na yin zu zhe de zeng ma ge zhe de tang tang sha lam zu zhe sim tuan zhe yong wi zha hi men den nin nyang ni xin de yan zeng ma zha hi de le
2: 야, 배야. 다디랑 더럽히 길게 남았던 쇼 소소니 템비 답시바나마. 제중 매뉴얼식 뭐 18 담치바시 데모아나마 참말라 거르제노 참자라 송크시나오 감대쇼. 나나 샤돌럽지 러런스비 섬쯤데 럽조 가존드만. 니라저 담치캅스클라 파미 드라서. 야, 레야. 단자는 그님아 전지체 바바스코노 전란도 제라비 훈토아 잠토리 토사바즈노 나나나즈가 로저 카프 체소니 나셰노 녀도 초소자라 땅이 마뇨알라 뇨아 더말라 츠카 치니즈셰식다 야 레야 따진인 아마더고 다가 식지 콰크리 저진 허다고 에디지가 저충 러거세제니 더나 코시마고즈 하 쳔발라니 정나말레리 카나크제거니위 젠적 럭고시니 나모가나 코즈 시마고즈 카 쳔발라니 정나말레리 간조 먹치 간데 쳔기치 카제마 고뇨니 카제마 야크토너리 진전 능아로군 보고 아프프 고시터르 존세나 치치니 즉세르가 시달리 고아모가 함달리 고카징샤달리 가체트살리 나 따따렁이 나모가 가카마즈 파마가야 크르연들이 데나 아초 정마가 능아로 다와 치기시나 고시터르나 차가만제주 파미 생각마츠주 칸란츠고노 칸지무가지미고는다 니체나마가나 걸무나자 사모이는 땅이 유세타송아 과진체
3: 야, 다르질 셈보진 더스텔랑이요니 더즈코 셴든 바나바. 터득니 마진 더셀랑이요니 데스키 바나바. 르궁거 카르투진 더 탈르미요니 스테모 아나바. 첸남바 껑컴증아. 나노 스테조 맨중 시무. 18 담가 하사니 탈롱쇼비 로마 총총 다르투 드마이네. 나천나 녀슴 공니 쭈마뇨니. 츠슴 칸니 시마뇨니. 직든 카마르테 모티 마뇨니. 샤와그나 셰파 땅 마뇨노즈고 다테랑 갑샹근디 토니 땅회르니 진진거거 카다즈 키지나 너카무라카라 그무 체카니 마츠 뜨마 피셰주 아미셰리 체덕빙고주 드엔비 그나레타라 다르겐 담비 과마치가 토트모위 응어마르즈와용나 땅안조 차킹로아나 냐다 중공심 소고너레 셰작제로아나 흑긴다 중츠심 시고너레 땅이 잉엔즈거 척츠거 카즈그라 나심이 히츠거 땀즈그셰나 Tomer satarani qtanani qtopan zartani qinsqilmi ga don washap tani sanni qundo majayi chinkaru tholazung yuna nitir garuz gasara ngne muzga boy pazgisi matwa chenaba ani worka dongara chigchiga palungja ga derangde hemu simsan bertang narga yul qtopitang na ji onunda Jumu yanchi ka lag yumun, nyat ga yanchi ka ka cha manzi no do yin. Di hanchi ni, chong nuor ka lo nyanchi ra, zay kuzung mamang sa zhong nyagi, lo ngotu ra. Zah jar ngui ni, gang garu zga xe yi ga tkla yonu ra, ma huan mu da tagi do tkla yonu rkamde. Pshani go na nye jamang ni, nang ni di na rik jamang na zg bainu da, kar zang derang kotu kozg ra, di tuk cha ra yin no go, chen nam ba guad zin ra, ga zin che zin no do yin. Da ni da, 기공화전자럭청화전거나카외바청화초나나하무디니름꺄무릉니하사거럭가루워체토사나요디함커포정마루셔동지사나요디고르드그니엔고르나요디동모살라트요디아와아컨좀비스트가제포덴금니중서넨지스텐가처르라능지센징가저르서럭개윈지글
4: 담비치전종콩소 제코조 머리가 손정님이 도마 자히드마인 야락소 사세종 만종식모 월십바 담거 파사 시거르마 탕하다사 쟁거세 몰고 아니안사 너니 이나 녀사바진 스타고바진 어르가 카차니 냥예니 녀모리 긴지나 호로이 꼬리 모로고야 꼬리 달리 같이 콜로이 콜로이 꼬리 디스르야마이 르야마랑 추잡달리 다른 거 치던 그 좀 깨땅에게 예수 검친디 쇼가 사바카로 동이 있음 정 못 다이다 땅이
5: 샤주 라카니 카라가 카마라가 세주도 또 저와니 닌지나 이와라 마크 다 응어른 거다 시클라카니 치드레세지나 대공데 가르테클라카니 미섬치 담보운데 다 고름나르드 그 고름 흐스모 고름 흐스모부터 그레트지나 다 고나샤코노 어떡하나세코노 카이나 제로 니스톤 쵸브지클로르치너리 다 녀거 서클로 카이니나 다 가르테클라카바 가나 헤블랑노지나 로르금닌 고르메 저스기션 로브젝 가무드 끈지나 테랑 탐샤콘 과거 스쿠르카나 다 고름 통오디 가가도 과인지나 다 샤이르 끈오난지나 가차무추노 제타암바침 지그스기친 로제친 르거진 너무고 탐오샤코 코트리나 다 에 지그 과거기도치 얌타르니 카르동니 너 장군들 난 치끈지나 며긴지나 침무드르지나 다 타마탑스기다운 다 타마탑스기다운 다우슈니 위르다이 다 티다운 스쿠레누미니 다 카르티크다 카우디 흐탐샤콘 스쿠레누미니 사니니니 디도난 도인이나 스쿠르치글 팀 존이이나 티 양치니 도 치니 치심 종합 체력 장견이나 워크이파도 너 장군님 총진나 강레드나 강치스 감성동이나 강레드나 다 초런 거인지나 다 누모 송모들로나 먼저 우리 파마이지나 첨버치더라 시엔 터럭으로냐 손나 먼저 우리 범했으게나 너무 어떡하다 간지나 다 때려 간지나 너무 까딱 쳐부드거라 까들이 담샤콘데 그리고 얌차니 다 엄마샹 간지나 다 시작이 오니 너무 티도니 지나 다 티 쳐와르까리 다 롬브론 요아니 오는 거 축구 까나샤코 까나지나 덤부드고 다 망하더라 맥 까장구 가급샤코 누가 다 오니 오미 엄마샤나 담고 조샤글라카 티시글라카 티도니 지나 담고 곤지기 편누글라카니 다 그렇게 명도 고듬이 뭐마 장기니나 나까 담시 빠르까 파치린지나 당다 지나 오차터 길인 길에 놓지 그러는 거 안나세 너무 듣지 너무 듣이는 나 거래 나 담시 빠섬지 담보운 디노니 난 너무라고 세지다 그러더라 샤치메스 뭐마 장기니나 담시는 여거스 팀스는 지나 곤바 곤누라카니 곤바 곤누 여그누 팀로니 지나 죽는 따라 늙든 여그누 디라카는 지나 뭐마 장기다 얌찬치 그런 게 지나 생기 탑지 너무 들으세 너무도 인우라칸다 간레나 랑거스테 쿠크사칸 도두람 손이 요지나 간레터지나 저중을 만중시 무셔바담가 파사가 명토고 거라 다르타 쿠르지기지나 꼬르지기지나 나르지기세니 담시피세나 응업시세니 너무냐 멍아두고 누라카니 예치블로 타와라요 그스 아 예치블로 다 간레지나 너 하라는 것도 손이 요지나 간레지나 다도 등치샤스 그리자다 너무 샤이 종종 담샤코노 응고 고마미니 너무들 대이샤나 꺼내는다 간비랑스드라 루모 워트가 고알레나토 레나탕 사차젠 바던데 뭐 메커지 넘는다 라노노 소나지나타 심통니 르가니 조어시니 시 심데니 넘무드레스지 넘무데 이눈데 꺼나 트 오늘에드리나 나치니 위들리세 쿠사컨데나지나타 크탐시파 트크신 라마 혼부 아 팀존인지나타도 르데모 초모 넘무이지나 트크신 바 요누 진로니지나 타콘레드나 세쿠사컨드니지나 땀고 남들스케 부딘부니동레인지나 어르트콘응자라이오나자라 땀신람데라 시그누고 땀신튼소코냐르나치 탐반디인지나 르모지시다덩지나타 땀헨더진진니누 땀헨더진진니누 진로니지나 타콘레드나 르응고사챤니지나타 케리나초코 미르그리나초코 뉴스덩서디나 땀헨디라카 동녀리긴 포함길건 로송덩누 아르케스그라다 강일 망암영누 데티니다 당진하다 당헨도 돈이 망식 살아도 지기지군 디라 카나다 칸레나 삼성아드 대이지군 데타인지나다 지우라 못고인지나다 돈고는지나다 하니 그 디나 르그니 냔나코니 너무디누 돈고들이 데이도나 대군고 담고 카싱글라 카니 다트긴지나 오무샤지지나 너무 요놈아 정모샤니조지 나치고 담고라 카니지나 다그지니지나 조시트라 너무리 다시네 가남 녀섬 건지나다 코리우스가 떠가라카니 쿵글라카 먹수고 나가지들 시작군 아나무나 가이들이 조시지지나 다 샬라라 샤타 그저스가랑타 조파르트니 샤누라카니리 이크 그저스가누라카니리 이크 스마키크 샤수카 무드자미니 다콘레지나 시르그 덴지크세카나다 코리우스가 떠세카나다 코리우스가 집세카나다 디안지니지나다 포마랄 게르긴 워크 뉘아세지나다 티노니 로브라그 지르지 히치디세 가난다 티노니 지나다 타 지그나샤 코누가 카망핑 그 스치세 가난다 너무나 간지나 담회 세나라 샤추 스카너들이 스카너들이 되는 건 될 거 아니다 다 담는 천는 것이 비례 근근이 다 니는 태계 속속 근근이 너무 그이나 다 자이 총총 너무 멍아 도는데 그냥 어떻게 하니 같은 셋이니 엔지놈이 다 니는 아니지나 기적제 그러더라 매지는 때도 그땐
6: 레인 자스마트위인 더지크 담어 남바탕 달음 타통킹 소소나 나수 타통나가 상승하는 집이 두번아바 디다르타 체치크 세니마미 오카른 조진반다이나 스파 가포스트미 오치크 담크 단신단들 스캅 든바그 나충 총동 로미 담신 잡둥게 일링이인 아 디다르타 돈 손지나 아 데릉근 잡둔바 섬치르크 다공니 조샤 담 나수크 당니 잡둥이다 슈니 나충 담시반들가 레레진 가르트 당아스 주이 아양 총을 잠초 와마 선즈브 가르무 치준 파무 세프튼 아다플라 응데 단진 펀츠 르겐든 돈즈브 담진 스제브 카우타히 톰정 제와가 다히 도마 르도 가르무 톱자가 다히 도마 응든 자 근군 세랑 예히 잠초 돈음 스제브 파무 치준 담진 소
7: 포르치 도르지 소눔 잠친 깡커 도마 봄초 자히 지금을 다와 펀즈브 도르지 조과 체랑 존코 체랑 도르제 얌친 포과 체랑 갑성 조마 단초 조마 자시 조마 야 두부 총총을 가 가스터서 페브르와 주니 젠덤 게르긴 가양 가스터서 페브르와
6: 아리드나 테랑 이추 셰토거 람바거 나총 시바건 탑튼거 람바 디다타 용스 지그조다 파른 너지크 산지 용거 칼리 응탕르기 제숨 던진데비 라히 몬드니셔
8: Skazgar, they tell you something, Argindo, the Shayan Korea, Drahi, Sapi, Sharchi, Ramu, Naming, Gapa, maybe, Drahi, Ho, Sapi, Stanqui, Yarni, Yartan, Pelui, Drahi, Ho, Drahi, Dela, Pensum, Tobacco, Sangin, Hato, Tisul, Jagatung, Nato, Yang, Chirin, Jalung, Yam, Zasan, Sibi, Rather Chichin, Ramji, Tokolhandi, Tanakuni, Nazi, Shabagabutumi, which is Tanhu Dan Shin Dander, Scub Dumbi, Kagavandi, Yamgurunozin, Tanasuni Nambasog, Stekulava, Pamatanzing Lambi, Gung Umbo Narkil, Tarkil Racini, among the Yamusilas and Rosser.

야드고나바 데나 데릉글이 쓴데근 징트릉 아치 동르 워무 멍트르 디스 스콰글랑비 파아컹군이 직소리 역세니 제르기 냐무스크 토니 판산아브디 모즈고 주일 레슨데거 송르 바등 숨딩 간크르 바차랑 다시 등 따클 바식루 스태츄 따클 바 응트 세나 등 손마린 친니엔

야, 다들 신참제 형님이 나 청무시 죽어서 최초 정말 대모였나. 조치 담비 혼도로 문득은 저크통도가 다당이 다양 소소망아 소 담웅아근 노게 히르게 제라 총총어때 손은 워클라 롱친지 체대켈 나총지 동남라 거득시비 나총시비 가츨 타통 린스능니 산튼 좀송 나이나 린스능은 돈슨바 아치 노르소인

야, 저거 좀 청소. 대나, 대롱 내자. 다윈이 모래라. 스카프트 헌데 인지나 저거 좀 청소가 영. 롭치조이 종다당냠드 롭시그 공성라로 진비에르 긍은지리. 제초 성마그 기술 따라 자 다윈님은 나총시비 가슬린츤드 타통샤크님오리 대나 조보 중청소잉 대른 그 로시그 공성나로비 쇼르드 나총시비 가슬린츤드 그 타통거스클마시기다당이 아치당냠드 로시그 공성으로브르 가스시 린츤 타통근거 가브릉증 드그든 찌그득슴 니르거슴든 나릉하등 드그든 찌그득슴 니르거슴든 드기노 두보총총 청마그 일라사우이리 송요라 대릉그 자 다윈잉그 나 총시비가 칠 타통 린츤다그능아 아직그 두보총총처를 조기 증질그 참바등 티바 가르치그 참바 르비 가르콩그 참바지 참바 정어슴고 르시유대 대릉그 조기 증질그 참바 정문다그능아 총으르클릉층그 런츠그능니 영체대 두보총총처그 로세그 공승그 르치그 칠다고 르시유노그 실은 해모인지나 유수어르그릉총클 천드 송그 로저 총총 거즈가 냠네이노그 피브 코코세니 스토르치 담비 렌 헤모시 거즈기시 열레

삼마니와 티파 가치크 능트 실릉아 멍촌라 단질리 아치가 조보 총총처럼 리빌 등 스티니지 어동어 얼고샤 잡아 세니 담지즈그라 데먼 다른 도적 총총 세셔노게 자크르크 토니 포미 증은 세니 자크르즈 조보 총총치 가나스타 마우탈릉 요네게 토니 도적 총총 포모 초급셔노게 아크르비 르치 세니 담지즈 거득시여레 야, 뜨간지네 주보 총총 지잉 되는 거 저기 증질 그 잠바 총문도 등 영나 티바 가시 그 잠바 총문도 질리다 등이 철아릉니 질랭 키위 글랭 해모릉이 아릉가 릉근 전통원 밤 뜨간지네 티바 가시 그 잠바 총문도 그능아 주보 총총 지 셀키위 담질 등아 중 세바 등 담회 똑과 등 감츠르 카클라 속과 지르셀리 아릉가 담하시 그 타근 전통원 삼나 스카프톤이 린츠 타통 그글음라 카프르 등 용 가서시에 삼바선바르비 카르콩근능데 시비 회룩게 쪼능소트스니 침청소시타게 희샤 통어시 주보총총처 등 르기스 주보총총치 파마남버 냠칠샤제인 레주보총총처 린츤 타통근가 가브릉증 тгэдэн чиг чигсэн нэрг сэмдэн нарнгатан тгэдэн чиг чигсэн нэрг сэмдэн тгэну жобо чүн чүн цамаг яласа урзун ёла

0: 샵츠 알아래레
1: 젠 게르겐 바진 라래레
0: 넌 허리 튼튼 알아래레
1: 족보 천사서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드린저저 참퍼시니 알아가 간다저 젠저러워 가스셔
2: 야 접어 총총처 저기 등질거 산바 총문데 인지나 접어 총총처가 렁근 전통몸 사거 접어 총총즈 그래라 대릉 저기 등질거 산바 총문데가능아 아직 송어스 롱청가 런츠가능니 영체드 접어 총총처가 후세가 공승가 럭지가 철다 고직시요노가 실레 인지나 이슈어드가랑 총클 천더송가 접어 총총어 고즈가 냠네 이노가 피쿠크세니 스토르치 담비 랭 헤모즈긴

nga khnando kara nga khchog sig me na ngi khrm thap ke post ye chinga khchog sig me la de zide ti no htie gra de mla argo ina mandola khrgis himayin charchil sig tan dang sig tane da htie gen dang sig jap tang tan da zis ge ya ngi chor ho sina chok kara un jang argo ino go choni chinga glas ge ter go ga de zire she no ribe ge she jo che ro yi de ngo ton de ng zhe song na ji wo ge xia ka chuo ge na chu ge de zi ri xie tong si de ni ta ti yo da ri ben ni ge a dong wo ke ri ri pe cheng ge ra ko ge na nga ton tang si ke ni ge a dong wo sa zhe ge no ge chuo ni ri pe ge xie jiu po xi da zhong wo a dong wo ge zha wi ge lan shi kan me ge shi kan de tong ta na da a ni ge 어제마 사동즈 흑고동아 어동군데 지그당나 치모레 더지리티노 흑티가 몸도 얼르지 감저리 뜨끔네 주니 지그등 그 카회라 어디야 이 토라 우 지그토세람 티 돈득은 좀나 지우게 세가 나 알고지리 킬은요 나마니 더지스 리브게 마타타 능은 잠부고니 아제야 포스티 니 디샤노덴 온징아 니세코노 토머 아니게 동원던 지가 동아 동원더거스당니 제브 만당나다 다습 제브가 샤카 초르고지나이야 더지스 히티에게 리브가 사실 대흐징에 노고 토니 하르신데 마탈스 터긴 더지스 뭐죽 뭐죽 든단다가 고수스 끝나요니 다스타 아니가 아지마 어동원더거 흐치니 흐줄라동아 세카 추라 세카응인 더지스 다니 리베카 포티아 디기나다 알란트긴너레 아니가 도샤 찌그라요나 마레 더지리시아츠 흐치르시아죠 케트글란트그송이 마히 긍트르 아니카 르길른다니 어동우세카 나고고노 코드긴 더지리 으스히스 Tanita, ribil, jesha, tumil tajiri, urdungu, tumwa ghaniri argitangi, shaka, hdiya, shintangzik. Hdiya ghe simzga, urdungu ghe hzemu, yeka mangni mtsaka, tarungu, zhungtukku, lomi kanyonu ghrchenga, deta, njewa mangasag tukhnu, kothanjiri, dandoli, khana, jigi songi, urdungu ghe hzemu ghe chagatangwada, kagi kariba songzik. Рибл хүний тавсали одонгог жонгта бомбу бомбут сашинзга иххиз цайдатанги цэгтанги танкура чигчиг ири хажин штамбу дамбуз гэтэнтэнс хтиг цэгнөг одонго нима кахиз гонног тони хожонжонг ломарга цама шками салхунсонс Рипа кэцэг нүүгэ дүнгүү хрцаваа юу нүүгэр чэнгэ ека сарвам жири. Лу кахин гүр нүүгэ түүнэда нүгүү нүнглэгра мүнгэ мүнгэ зэг түхуй вайонсэг. Танэда арам жэн нүнглэг нүүгэ түүнэ рипа кэ түүнан дүүцэгра. Уэн чэн ян кэргэ дүнгүр нүгүү ма тавсэг. Танэ ян кэргэ Poortia boka manju kamal shungi. Da zizg. Poortia, tatangyang ngi chu shkali zg zu go tang ta. Nike cangga nganglak rka cangma mani ta tura na ton tang zg. Ritara nga dunggo ngo ju ga shtami no ga shtiang chu sungi tuk yung na chamore. Dei na nganglak kaki ngi chu kamashina chukga. ཁྱི ཕྱད མི ཕྱི ཕྱི རིབ ལ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리빅 히노그 초니 고 야라지기 포티어 나라 카크르스 마라 이그라 닌더네 송나 초코모 드세리 쉐와이스 티르 쉐죠 흐똥심 마든 통호마 칭아 고크르땅이 어동오가 머슴노가 차 나신나리 디스양가다 너동오 제브 마토즈 자와라 루스무즈 디스양가 다튼 나초 고요글라 마츠노 코드긴 더 세슈라 능력도 어브그말라 시즈 리프가 카츠 자라라 아저저라 더지즈야 포티어 담아예 나라 그리니스 마라 가이가 코그라 더지리 영영시에노 시티시에초 초코 니초 아이가용 더지리 능력 흠박르까 참마다 아리벨라 마라 가이탕스 아스카티타 아리벨 카스부 카닐릉이 시에스부 흐퉁닐릉이 다당이 그게 체르마마가 마즈가 디리용이 어동고가 타쿠라 흐토르당노 초니 아장랑즈가 성이 자이다츠 흐티에가 능릉 참마 시리 찬노가 초니다 어동고니 마라 흐치고와노 그게 학강와 체르마스가 성이 흐흔데프슈라 간난등 산등 이스야 리브가 츠하터르기 그게 어고치용이 хтиг рибк гожат коматра арчиг юмэ рибк ганя незуй кэге яра ганчла логэ схэжэ ганна масэнэ тэ икэж рибк пхцх жэхшэра дац хтиг шэчо чи нищэ мангасгсгоно гэрчэнгэ тачо ништонгэ чапа хжэрэнд риби чи хшэптэн юнгу нэчо уанн кама пэнджин 초세 사잠니 쳐줘 마실까? 다 지노? 리베크 세줘 포티어 트지치 칭아 아레마 홍야 칭아 아레마 펜르그능 남키 땀을 나이르다 데이르치치 끝나요 다 지리달리 올라랑스 다니잉 스티어가 야 리베치 흑십도 뇽고 니초 마라 니탑크는 아이가도 서자 당지 측송난다 오마 형마지 있느래 더 지스 더니 리브크 세죠 흐티흐티 과진치 응 흐끈럭 증이 으소지승메크 니탑 전부기 옛나다 흐티승메야 야 리마 리마 칭아 리마 니탑능아 반룩은졸 더 지리 란답스 더니 흐티흐 세죠 야 리블치 나와 쭈르쭈르케 흐사우헤뉴 니초 거잠수 첨부능 아식핀 초 흐체세 첨능아 흥이 체조머치까 더지리 쉐츠 리블케 뜨고느라 거기 스켈라제비 무슈르다 포티어 룰로 포티어 심즈모 칭아 아잠초다 마핑고 나 형지즈곰 리빙아다 체다 아틀그치그너리 최근에 홍송마다 나 선조가 와서 요는 말해 포스티에 룰루 심성우 칭아 체트라 지금 거야 더지리 영다 오르게 쇼와이즈 흐티에가 리블 체스티가 돌리 그렇게 어르가이 야 마슴산이 흐띵은 초 체스티가 더스여쇼라 리브가 가냐니 중에 잠초스가 카토네다 대촘 흐찌그라메라 그게 흐찌자스그라냠게 잠초스가 흥당스 더니 름신 리블 초능니 무통으로 짓성스 흐카브데다 흐찌 하징가 일츠미 다 그게 쉬란조지 세르고디 리브가 고 체카지리 흐찌엔더지즈 포티어 초과진치고 치 치다 너 시청 주문이 너무 많이 있어 더 지지야

0: 아망 춘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데모 아망제 로탄 아르바리 돌비 크리센 서
1: 가망제 판으로 왕들다 데비 가와 조바 톰친들이 인지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2: 야 지댕거 냥큰 조부남바 다타잉 체적금 멘트 대자드 체치근잠나 아츠렌첸데 센시능거요라 디나 참더니 청미에 님름데 알마 양모조마 땅 가른수 칠스고첼릉비 아르가티 여만데 터르 여르 세르고누거 제르흐 고디시요라 청미 센시능거

야제든가 생각한 지난바 따르다 레츤드 움직이더브르 디츠르 카르마 지금은 이미 티타나추 참바가 니반도 고브 지금 메인 내일 디츠르 카르마 지금은 아주 잠친데 돈 차르지 인드그라 가즈 먹히게 티타나추 아 도모르 알로즈 비즈그당나 세인종 세민 뉴즈그리 티타나 참바가 니반도 먹통나 일아 양 지금 티 디츠르 카르마 통통근데 야란 데가 제치 년큰 남비 카프라 지그그 고니 소송 그지 샬랑 그 참반던 고좀 고지네 영 샬이요 주 데른 거 랑선 더 덤비 아 단초왕이 그 럭랑 그 초나 냠뇽 따깡망 리스기요너 침청 그 고링더니 하마존 지나라 아른 그 버지 더 정누 그 제름 그 초나 오가세 통라던 저기도 그 서지 그 더무 그 거 망 따브 그 냠뇽 지나 아다 침청 치 그 버지람 손으 셰지나라 아 먼저 아니 막지기니 녀리리 그 시카람 녀리리 그 거 초라 초르통 더 카카 소소즈리 자영 디초나 안다 동다 스타비 커가 나든 망아즈가 티기 아마든 나든 더 탐치고 영 강다 강스무가 카흐테 그 그르게 샤트 주트 망보리 샤리 용노 샬 마르기 바르 뜨근다 동다 스타비 초나영 카브다리 예지 센다 요나 디출 담증거 끌음 들라 호라 좋은 카브다 해 주일 뜨근 카브다 이즈나 주 카질 소무 인드 그주 디출 메이크 디출 카르마 통통즈 그만이 메이크라 양 디나 아랑 그지 샤난 돈나 랑난 돈나 도무 요나 양나 바스 끌음 들리 용주 과진치

야드니 참드니 주지 글음리조 릴링 지기 냠용리 갑답실 삼나 인자라 조영 삼칠드 무요 중라 디출그 가능아 맙신 타드글이친듬 지기들라 랭크디다나 타나바주 카프라양 머그나일 드그디릉그 리친듭 지비 랑즈흐투 다 총롱 도마가 로중디 투아 냠고 누가 나든자 니친디 지기 카틀리 구군디 지급샤트브 셰트브 주트브 강강즈기 요크 다주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자치덴비 상관안바 통디 대친나제라 시빌렌첸능데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제 대친나제리 락신젠더 스카브자와 통제긴
2: 레세든게 쪽골한지 다타체적 산지능진반다는 총윤정족년층큰 월클 년주르데니라 중공 접신클 등등 클마멍 서중거 냠질기접이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용거 대신제리 라진젠더 갑저와가 아 토민젠더리 총원젠클거 일응이인 슈닌젠더라 신큰젠식 응스터가 된바 로아 환주르라 로마 대치 순이가리

0: 시리 저거 어때
1: 하라 야다고야 르거가도도도 하로도리고야 예사승크르고총 라자무가와야 샤파그르탕니 조샤나고야 나능스타비안츠고수 란다니고와야 아셔파가옴제 영아미타고와야 초지그콤부차르지 조고나고와야 치샤바시멍고동 더카가고와야 예르가타바지콩진 조저가고와야 아르타얀라이는거

하루 초마라 세리르르 조치가 노르와야 조돌 나스무조가 라이나디고와야 조와와 모자그 영화 샘튼 르와야 조응어 텐르구냐나

조지 조지라고 모양이 남의 토역 조종와 때려야 너종 체르즈메 중 라산바야나야 너셔대와 따세 란드가 노야나야 예르거가도 하세 영안조 노야나야 다촌조린 조지 영아지라고 와양이 카트가 스마여꺼 영아종와야나야 종은 던 체르자메 중 라산바야나야

나로에 치자라 정석은 너건 다니가 죽은 다 축강아 끌어서 샘거든 가고 아로에 말하시고 쓰고 대치나 종은이고 저뜩의 하리 쓰고 내려자치고 예 망가와서 영어뜩의 소샤나고 아로에 너야 총쓰고 끙끌어 샘하고 다니야 마로 쓰고 띠나 찬이고 더 따른 코나 보쓰고 띠나 척은이고 아로에 뜨근더가 모영소 트밤이 너지가 딴망어소 영어뜩아 용어따고 아로에 시랑 아트는 즈그 합성어 바차고 다치소와 마주 흔당 즈그 조라고 아로칭 아셔와 모즈그 중

제와 라마롱 거와야 아디쇼가 탄도 영아메 크거와야 다디난 간다치네 영아로고도 거와야 총어 차치는 여그 영아브전에 야는 거와야 입전에 흥인 드그코마 소메 누거와야 등을 제왕 무는 그 소리에는 거와야 옛날 자랑 잔다 소치가 나거와야 예 좋다가랑 롬보 라조 거거와야 예 노시가 텅 트거르 라자가 거와야 어스마다가

아로에 처음에 터그즈그 감거시라니는 거 땅아 쇼거 터그즈그 봉마세 누고지 아로에 그나차바위즈그 터그동바니고 땅아 제가 치그즈무 나감타고지 아로에 사

0: 中央民望关切农村裂空仪，中央民望关切农村裂空仪，他的你三九零年代列阵数据推测仪。
1: 세간에게 공감상 샴라 선교로 냠자리 전쇼교인 탱디 선교로 기난 된조보니
2: 시진핑키 퍼부야 꾸니야 사르베 지겹탄 중국탄 퍼부야 꾸니야 사르베 와르 체제존네 롱응업 주코로 베테 펜준 딤제 로틴 다나와탄 리장키 퍼부야 꾸니야 사르베 종리탄 펜준 딤제 로틴 다나회 고르탄
1: 시진핑키 마디사이 오스니의 중동기 개내 시바라 딤제 로틴 다나회 고로
2: 삼루 사페 갸람 사바르 니치 치에 제발해 계급기 지리 말라 조경제디 창의 유구 시튜인 냠내 용바르 송경 치고 시바시 유고르
1: 예멘 후사이 차제비 수디 어렵기 남단다 카마기 딘시리 라리안 제구 제바 인시 제베 고르소인
2: 삼라 팅디 선줄기 난 현시 브나 세로나
1: 디글이 군에 베베 니츠 계급기 조시 시진핑기 최종인인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랑젠 계급기 지접 다다 아이다 펜준 덴지 로진 단에 계급 니비 와라 친지 주네 농업 주 코로 와라 덴지 슈유 시진핑키 퍼부야 군이야 서버니 시디 가족 체메 링젠 계급 서구도 유베 중규 초부 야보다 로다 야보 뿐도 상부 제인 계급 니비 바라 친지 주네 드럽 체가 점 송준 첩시티 펜준 이치 제슈 사미제 바라 섭도 침받다 니베 냠레라 유세 툼제 토바 메주링네기베리 친제존에 농업주 담바 송진 퍼부야 군이야 사르바다 중교 파르기 제바라 공배뉴 부총데 계급니보다 계급니비 미마라 펜데중규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중고다 윤진기 자로라 진진 치바다 중고지기 자도 타직도 된송 치바 계급니비 파라 친제존에 농업주 코르바 고급수 지대 초니기 제와 군대다 띵섬아 공배조 교로 구디 동규 지구 지지유 지대나유 팀인 계세 직접 간게 종리 리창키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종리 말라페다 펜준 덴지 로젠 다나유 리장키 중국 조지 퍼부야 군이야 사르바다 냠도 배준 시바다 친제 주네 롱업주 코르바 고급수 지대 부드응아 규직 남직 냠준라 군디 뉴부동 왔다 중국다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쾌용 탑주로 대지와 사메제바라 둔조수 공비도 교로 구디 동도유 지대나유 말라페이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세숑키 중국 퍼부야 군이야 사르베 벤조의 지조 공비태 레기 개진 표바라 세대응학주 지기유 퍼부야 군이야 사바초기 윤진 타종 집에 중국지기 자들라 무투 지송 냠보 쇼규다 중국 초하다 개공각이 니베 냠레 띵습도 당대 초니비 교용 탑주로 대지와 균제메바라 공비조교로 구디 동주 인시 대나유
2: 디글레 군의 비웨네츠 계급주席习近平께최종연인 유러 마디사이르 록틴 다나네 공키 에소니야 지튼계급계 종통계 겐시파르 댐제슈나와시 시진핑키 중국타 에소노예와르 나네타파르 자시섬우휴 니웨로세싱 계급니부지와 댐뷰가 피계조외 남바상부 균총토바타 켜봉카기 비리타 냠레라 균체메파르 피계 사바촌네 계급니부미망라 편대준휴 나라네 중국타이 에소니에 와르키 지와 피게주주로 세트 통진시기 유바타 중통 마디사이 단냠토 배준세디 탈로 기흠니부 와르 치지존에 롱어숨주 수영은 코로와티 구급수 송토 접시티에 펜준 이치 치슈 치로 동화타 니페 냠레 치게 치로 동화 민수 링내 비리 갸치로 동화 제기 총리 지외 뒤럽기 낭툰 균체 메파레 표숨 속소 동도 유지 대난휴
1: 디글리 군의 비비 니츠 직접 Rengjong jiling na cho kesep du chebe Rengjong songgyup saje ma la kangyo junde tuzeb rengxin ki Rengjong genggam ma la da Tonggyunbe sokja ji chodyo kyu la songgyup cha gwe shi nendu na yu. Xi Jinping ki genggam shibe gongbe zubji wo Rangge ki ka tangbe gyegab jiling zu jun le tun la yuse chumze top yu. Zhongguo Kyeju Dengbe Gyegab Jilin Lamlu Mala Shize Chane Chubata Zonye Sakungi Rengjong Gengam Mala Ki Buze Chile Suchinba Yusu Su Kyeju Dengbe Nguri Dengbyo Nga Mangdu Toshin Yu. Hanan Cegu Chana Gyegab Jilin Tu Censhi Minne Nidu Diao Lu San Rivu Chigar Ki Chagi Kyekung La Yungu Ki Degshib Che Yu. Diao Lu San Rivu Chigar Ni Censhi Minne Tuyun Losum Jede Degshib Che De Cunyi Tupi Nguri Sabashik Ri. 한안 롭진 딩위 리그의 봄람바 천재헌키 디올로산기 치가르 더뷰 루기 남의 천기 지싱티리 경감 고려 렉수칭나 신의 디가라 차기 용기유 대도내 한안 서구차나 기급지린 조준다 송급레둔나 토베 중재응은유라 한안기 경위너리 하장 표숨초부 유배 천다시기한래 제주유 경감말하기 남아른신다 딘링른신 근두령신지 렉수동을 내둔라 지접수지 시진핑기 나바르 치숨도 투고로 섭시 있는 거유. 내동이 수저지 류다와 주바라 지접수지 시진핑기 중국 의수 증숨 충고다 톰자 진보 장자르기 덕시 하나기 차구차나 위산지부소 계급지링카 당보 의수 주바 협자난유. 시진핑기 중국 계급지링 주소수 체배 정정 성적 교육이 말라 정류로 준신 여받다 체계 집에 정중 긴급 말하다 캐두파배 정중 진중크 모자르 집에 정중 휴샤 경유 남아 정신 표준 속수기 사공제 계급 지능 말하나 조교 인시 송유 계급 지능 쪽부터 중감기 파동 개진 시균 치받다 주제 창과 지용 정신 제기 권에 송급다 라송은교로 총유 롱아이링 계급 지능 카기 리준 넉신다 초자 체서제 시직전기 송교다 말라 주지 체대 초대 체율라수다 미주와르 딘베 체고 도담 춘진수와지 체덥럽더진바 락렌다르베 사공기 중간 멍시 균투 사대한도 친유 중회 추소 도조 시수 차배 증숨 충규 계급 지링기 충규 자순유바 은세 퇴부 치료 침받다 머주 충구르 내배 마도 종도 치우 동자래 정중 진념 직자 동음배 남바 퇴유 정숨 중규 계급 지능 토담 주의 주장 순바 류지상키 정숨 중규 계급 지능기 경감 고려 니르신 렉소 조바데 균 낙담다 자세 지교로서 라수 주지 지세대 지능 의조 나동 겸이 조주지 뜬 신데 지주다 마주 저주제 신진의 휴지기 상의 추부제 윤진 진니보다 대연기 뿌리 체시의 균종 토비여 제주유 롱에진 첩중의리 송급태 로규릉 신기 세계 종유 정숨 중규 주규 정부를 대 주치 둔하 장 발을 나서 중왔다. 한안 자르링기 교조대 콜라시비 교조 균등한 파르베 자르링 교조 보식대의 교류. 통제 계급 지링기 다두머 송외 통제 교조기 중감 주람 대대 개용기 다두머 송외 통제 계제 둔주 연라 송용 제유. 통제 계급 지링 산시 도담 주기 주장 순바 홍민위이 산시 이 최저수 수준다. 간수니다 연구치받다 신진의 개배 냠제 꼬리행태 신진 숨기 숨종래 등기 댄자 자주직도 교류받다 사공래 개배 중간 파리감 죽숨주인대 처진배리이다 팀진직교로 천십 연구제 은교로 토비여 지송유 롱해진 중간 숨교다 만조래주라 냠도 구대당유 계급지링카기 중감 송경기 머티 닌송치바다 첩지 중감 도담 송교다 중감 커습소지 제덥규니 망조 렁킴다 타 니사르 리슈 버바르 토교로 규지체대 사내디게 망조 칭아잠 계급지링기 중감 도담 송경바라 딘슈체유 위산 계급지링 후젠 동무 송경서지수 전비동니 넉송화식 인라 사내디게 차로띠겐기 신바식양대 전비동기 너송과 체내 리우 송경 야부 체바인나 만조로 코요 야부 텐자 유에베 차 야부 뎁토바다 만조 총미 용경은에 주나 편디 약쇼식 제제 주유 천재니 중감 주종다 미더랑 중감 냠내기 산잠 서바 취십 집에 가제 돕쇼식지 거리다 나제 와르 주베 머지 버체니 미미 넘주 꿀송 주가다 티네 커잉수 교비에 순가라 경소로 파라 계급질링키 커잉다 서시 시직전기 뜻십 체린 차기 조대 중감균도다 다두마송의 속자기 규규 수하기 규남 뜻십 체린다 문주인다 동교 문교로 총유 장샤르 덕시 계급질링 동잉 총계를 도담 송경 때네 朝阳 롱슈르 송경 서지기 군진 왕리위이 롱에징 만주 꼬리잉 토담 송경 최다다 최십체반에 링류 토담 송경다 산잠주배 님송기 초수 공배동왔다 리더 낙제소 시조르 토배 정시 차바라 교바체대 동인기 러시아 창샤르기 지리의 천공기 속자 지제 송경 체교로 모두 자수 토배 냠용 코든 체교 인시 주유 선진지 원고 팅팅 창을 탐지에 냠도초 산해직다 사공 직내 zamlin yongki kikab jiling mala qishu gudri da zubzun qibay para dangye ki zhunggui qiju dianbay kikab jiling zubzun ki lambu to rimxin gyuyu. Dilu dawa tangbu cay jignin na sung kikab jiling jirim la dara qiba te to ne rangye ki kikab jiling cha xa te chimgyong jian da cendian jian ki kongbay tuzam sabara liba cun yu. Kikab jiling jirim la dara qiba da kikab jiling sarba kurim dianbay nga zubba da qibji zidu dianbay zhunggui zubzun qibay tido mengxi tibé chakdang chéba gyungi zhé la mida rengzhung kham shidun nyamne ki liwu sarba zom tungi shé. Gyegab nagzé da zadang ju rengzhung songgyong kuyu todam si sirang xiongba sun hong yen ki. Longa zengi chakgu gyunga bè ring rangye ki gyegab jilin büze tobe zogchun la mutu gudi dangde denxing kurim denbe nga gyegab jilin sarba zogchun re. Chakgu ki niri la xionglun gyabde pardong ki jiglam cendian tu tongwa da sogja chodyo kuyu da 중간 파리암 조준다 경외 남아른 신송경기 리식 해제 체리다 튠바라 라다라 체바 중간 커섭다 녀종런 신기 섭수소지 시주 마르베 튀구 창도 동아규 망조 리규 체바라 꾸디 동규를 해지 주유
2: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게세 지접 관계 총리 리창키 최중인인 베징토 베트남 개소키 주시 전진민 타 제좀 나휴 리장키 타류 다와 시바레 지역 수지 계급계 주시 시진핑키 지역 수지 계급계 주시 수린타 제송 난테 당이부타 계급니부저와 딩스도 동외치 카총아르웨 세드나휴 루튜이라 초부야 인병은테 난츠 외진남 초탄냠투 수규자 초균진타 튠지타 편준 이치 체수 딩스도 동화 피제기 터주 지투르 숑르갸파 뉴송마조타 냠지냠투 미터링뉴 뉴유장마 미추링네 소체공기 니베냠네 딩스도 동화 총마지도 냠네르 숑르갸과 제첸네 계급니부 민망라 편딩아르웨 치와 준두휴 계급니부 팀조리 군기 초니부 응은여리 냠네르 갸주르 숑친체디 팀종케 겐린 코드타 망심지투르 구디동화 소기티 뉴버티웨 치와 둔베체규 르와 유지데나휴 텐싱민키

0: 에브라 피림 서바 튼신유 대단 접지 계지 뒤법라 던도 욕증 집에 균도 로신 유바다 초장배 링로다 송급 링로기 점링 변조라 균등아 덥시 소신유 중국당 뉴질랜드니 초만 링로다 랑면 요종라 갑조로 체겐다 랑린 따르겐샤다 인비 디도다 로글레 대배 망와 체구 상로로 중국당 뉴질랜드기 친제조네 농업 중앙아 코르바라 소와 슈규제 중국조아지 뉴질랜드초아다 냠도 수균자로 균진치받다 뉴종다 뉴규사르베 랑고로 메주링내소 개공기 냠레 갸제동와 아시아다 시드갸주체무크위기 벤조냠레 직조기 냠레라 슝룬갸바지 제대 중국다 뉴질랜드기지와 균제메바라 띵치섭다 대외 띵디용규로 구디동규다 계급니보다 서구 타나점링기 띵닝공배다 다르게치 괴수 눈두유 지송유 라그센키 뉴질랜드초아지 중국지기 세주 로덴규르밍아 락렌따르신 유바다 중국초아다 토림종 섭도동왔다 뉴종소와 격공기 뉴종냠레 띵섭도동와 중국조기 에시아다 시디갸조체무크기 벤조냠레 직조기 고지뱅유시민비 주조 존예르 차교로 갸뾰지에 제도유 제송유
1: 디글레군의 비외내수 개요미마투소 윤례 오윤련칸키 오윤장 정로지기 최중년인 베이징 미마초관체무로 외디남계소기 주시 陈清明타 제묘나와탄지 중국타 외디남키 팀조리콩 냠지 오윤련칸키 총도 팀니버 팀몽토 조조나이큐 周六几日，他来到西北的习近平区，习近平书记、习近平主席苏宁堂、中央局级别见面那天，出席体委托他特聚集团领导人、中国堂委员长铁来往集团策划准备起开学典礼大会。中国消息：委员长铁的任务，当年他集团内部企图固执别特聚组织了集中系统。 中国堂委员长铁来往集团策划组建前几天，定期视察体委电力用法的固定动态。去年部特聚铁平均一千点多单天，平均解决了点不起困。我住娘们定十多栋瓦塘，孟西地区娘们娘们来固定动画，每套人流塘，女工怎么说？三十来开工期娘们来解决动困。 忙对于孟西店铺做不谈，人家说开工期别的定时不动款。充满热烈腾势前天，可能是一部超过全部是推动他拉链大的款。中国小区为天南区别，而且下六那这几个可谈两图拉单今天，西的谈跌价，他的给今天昨天这几天是全部按足跟车就了各地动对于接送员。
2: 周六几日，中国电邮密码推送器为电南检索台念头，当年他也和你部企图固执别系统开启团结解决做工的切头，陈助理控制给女他跟这的系统的，两类给出色，俺们会拖了东流去。推个别的蓝色做不谈，偏就也不彻底，陈助他都归说起来给娘娘娘去去看。
1: 一边两面给这种积极性团结解决了各地当天，体外长下谈，可是我们把特别积极从你的朋友对关系那就难学。陈新明期，当年他也和你部企图固执别特区经济计划，为的南他中国执法谈特区的团结点被来往启动作为组建解决的，军线没派来定时不进去。为的南小区为的南他中国执法厅，为的南区汽车司机局特区当过谈。 我们三路东三的自行约见，特区铁平均一七七秀七十多万摊，变成了牛村马脚摊，孟西之贵，现在说一百公斤，你们来加七十多万，每周日内给别的十多万借钱都有。我的南边所及，中国电邮密码推送摊，你们来解决了相对给的，清楚摊，都归推面来团结的你们用别的摊，平均接下的进度定十多万摊。
0: 我的南坛中国之外，军线没派的，给人三百七多里边了，各地东西立即部队学习送去。王东明，空袭的结果是修不实。第二个五年被别人出，蔡忠义人，中国七队人民，你们这天做做的，罗敦就考虑为沉水操建，毕竟土工作节约。中国中央七十九届军粮委员，金融四中级主席王沪宁，村都的修不得这，松县那么的，从小对面用的接着那么嘛些，陈定古巴的呀，军员。 王沪宁去。 接着说起习近平起七六人民的七对人民亲密七对本的阶级来团要不足够了才对通知能力退入三十八的将军级冷不三十八七对人民来团体南西阶级的组团阶级南的七对人民来团空白的这位预备卡着人心的责备人心特具人心

0: 제기 내든 럽들인 바라 렌딩습더부터 지 타주 제주리아 그디 당난유 만주 직접 소지 시진핑 랑자케 진라 롭종다 코와 딩습 림바다 초용내 라다르 튕규 제대 제대정 미래 된기 가져왔다 랭게 콩도 추바 제 것이 되나유 왕후님께 중국 지도령 민념지 현존이 중국 공대 당기 고티비 미망 초바식 인신 로든주 이링 야지 지도 빈다 넘라 튕제다 지도인 제대 당당 계급기 차사 공배라 미세기 누부 뜸배 제유 당거 조진 조개 부 초준 중국 지도령 민념지 현존기 시진핑 그 드럽 서베 중국 개주된배 지도령 노계 공부 좁지도 제교 타존다 심쇼 직지기 중국 북두 념주 지배 주된 조부 타존 제대 Gyaji Chidu Bindara, Tunji Gyulung Ki, Gyegab Ki Benjo Da Jizu Kongbe La Gwede Dong Ata, Mingye Kongbu Ji Gyula Gwede Dong Wa, Zhonghuay Rigne Gyunzin Da Tarabe, Zhonghu Da Chige Wari Ki Beri Nyamle Ding Sabdu Dong Wa Soki Te, Ligi Huda Pyo Yu. Gyangyu Ki Lumbu Sarbe To, Zhonghu Chidu Rang Mi Nyamji Lhenzo Ki, Sugyu Sangbu Gyunzin Da, Kimshin Gyeshin Ki Zesim Samu Chang Wa, Tumumu Inbe Sangja Dunbe Chiba, Cheji Tewe Chiba Jobo Chegi Langja Kejin, Lola Denburu Ngede, Gyaji Chidu Bunda Namla, Tunjida, Chidun Chede, Jizu Rino Ki Tengrib Chengi Gyegab, Kyun Yongne Zugjunda, Zhongkwa Miri Gyada Labuchi Ngunjo Yongwara, Kyun Yongne Gwede Dongche, Dupshu Gyesu Bugyu Rewayu. Tangi Chidu Rengmi Nyamji Lhenzo Ki Letunla, Cho Yongne Gwede Chegu Tajong Chede, Chidu Rengmi Nyamji Lhenzo Ki Chasha, Buzi Tobi Gwene Gwombe Chukuru Gwede Dongguyo Si Denayu. Wang Yitang, Li Ganji, He Wei, Wu Zhenglong, Xian Huijie, Gongse Ki Chegu Shouyu. Chundu To, Gyeyong Jijib Suzo Ki Tangzui Shouji, Zhu Xixunba Lu Zhiyuan Ki, Mimang Chokbe Cipshu De Shizhi Sungbata, Zhongku Chidu Rengmi Nyamji Lhenzo Ki Tangzui Shouji, 조시 왕링 구이 시제 송받다 제대로 명미 콩도기 뒤미 링동키 담시 배유
1: 디글레 군에 비원내 주 중국 랑코르 소레 춘소기 최중년인 정시 변해 탈류 투지 당분에 손배 발을 뉴주서베 랑코르 춘기 단 최종치 제 장년이 기 판능은 주로 중화타 시제 기 총무라 등급 주부 유바시 탈류 투지 당분에 손배 발을 장년 기 뉴주서베 랑코르 Tunji Tan Chizun Chize, Kasosur, Chichikdong Nige Shibshu Shibge Latan, Chichikdong Nige Shibshu Shibdun Lasinte, Nige Tuzun Le Gajaju Parhubatan, Nuju Sarbe Lankur Sabatinzun Kisungwe, Dujangti, Gajangabjunga Suntan, Changjun Chu Parhubashi. Jongo Lankur Sule Tunzuki, Chungji Shunpa, Chen Shuahi. Rezi Dimna, Chinzun Chepe Lankur Sabe Sungwe, Dujangti, Gajangabjuhin, Junjun Tuhu. Dawa gubar, nujo sarbe lankor tunzong qize ka sosur chijia da gyeju kyeji tan xiedong tan, chijia da gyeju kyeji tan somdong likzu zhungne, tuzong le ka sosur gyeja zhungni tan chengzhung ni tan, gyeja zhokson tan chengzhung chu panne, chengzong qize gyeja chuchu riji tan chengzhung chu xinyu. Gyanangi gynu sabba gyuntu ngang tunpe, nujo sarbe lankor chengzong ki songpe du zhang dianpyo ngang parxin yu ji song yubashi. 提档推送书, Lankuru Chidun Chize, Panu Yobu Yunchun to Yubatan, Titone, Lankuru Chidun Chibe Te, Peje Jushi Chimbu Yuban Mundiyu. Talu Dawa Kubar, Lankuru Chidun Chiba Chi, Gata Juming Atan, Somton Sin Yuchin, Tina, Nuju Sarbe Lankuru Chidun Chiba, Chingab Jung of Duntan, Chidun Sinhe, Tusun Le, Dubjik Tan, Changjun Chu, Par Yubashi. Talu Dawa Chubune Sun, Rangeji Lankuru Chidun Chize, Dawa Si, Dumar, Lankur Chigale Gay Yuchin, Tina, Nuju Sarbe Lankuru Chidun Chize Ki, Sunhe, Duchanti, Dawa Si, Dumar, Gajangabjule Gay Yubashi.
0: Digale Gunen Bibi Ninsu, Gub Yada Shibjube, Jungu Chidun Nang, Jen Tsongso, Bede, Tsundute, Dawa Jube, Tse, Jungane, Dawa Jukjibe, Tse, Shinimpara, Guangzhou, Gongzo, Chekure. Mingara Tuding Tangbe, Jimne, Nijing Adong Tsangma, Junsin Yujin. 广州家具广州从队的从所家具七具的各工的工程的特别准蓝队的工程的从所你个来具特别过年下坠的家具主角的家给您下坠的各家的十九别广州从队过错了年薪明年的七届一牛肉从吧趁你去自己拉给我懂我啊什么他这么说起来七松的年冬去七米切三的将在这孙所的不离开了七届的七冬的给予 别啥的成女的苏电人女日电民主所团结团结广州从队托听唐部路整顿协助的各地广州从队的等同牛总协助整个家界的不在历史党员别日期的就以团结人心协助来过用了贴在听唐部路文具的成员

0: 나무 최딩기 양덕디네도 되라 피규르기 도장디네도 단달 굉장히 센시버디니 그야룬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센규리 냠자리지시
1: 디글레 군에 비웬네수 예멘 호세 차제기 막퇴 진서비에 제 중년년 세자비네 년디 공부를 예멘 호세 차제기 소디아랍기 계서 리야디 게부 할리디 계지 남탕라 데란 푸디 판네 제구 제바마세 푸디디 미빈라 내라 피부 포 유지 주바시 호세 차제기 콜라시비 커주 공사 용타 계급카 계지 개바 레미 레튠바타 유고르와 제라 단마이타 마이디나히 남탕타 카공퓨베 소디아랍기 낙공난키 남탕토 남주르데네 괴미년 남탕텐조 덴자미제 라양터제자유바시 후세자제기 닌테르텐동 미미 남주제네 소디아랍기 하메스무 시에터 카마키 딘시르 동디다와마세 미미 남주 미빈티 테가르토르유바시 닌디앙아잠도 소디아랍기 주지제배 계급망부 냠지마키 진서배 냠지마키 닌디르 후세차제기 소디아랍기 계서 리에디 초수편배 디랑포르디시 강고 제바마세 돌롱당와 인시제바시 커드촌에 비외 최중년인키 더협내술의식는 소디아랍기 계서 리에디르내배 계보 할리디 계지남탕티 소디아랍기 산에디게 투추 다와주베 최접견인키 초조레고파르 고격규 인시쿠이바시
2: 디글레군의 배변인수 오르스 종리 시험바 노바케이 최종인인 오르스다 어리 차이오눔 코드 내둔태 연지의 주무 제신유 제주유 오르스다 어리 중동와르 총외 주둔이라 식는 오르스 세시온기 강교 가격점대 차이오눔 치동기 가격하직 매바수교다 어리 주위배 콜라시뷰 총라다 차이오눔 코드인체 조거유 ངོམ་པ་ ཆེ་བ་ཡིན་ན ཉེ་དོང་ ཉུ་ཚ་ཅུ་ ལུ་ ལུང་ཇུ་ པ་རེ་ ལེབ་ཏུ ཨོ་རེ་སུར་ ད་བ་རེ་རེ་ ཁོ་ལ་ཤི་བི་ ཆོམ་རེ་ན་ ཆ་ཡོ་ནུམ་ ཏུན་ ཆི་སུམ་གེ་ནེ ཆི་སུམ་གེ་ངབ་ཅུ་ པ་རེ་ ཁོ་དོན་ ཆེ་བེ་ ནུ་བ་ཡུ
1: དེ་གལེ་ ཁོ་ནེ་ པི་བེ་ནེ་ཆུ ཡིན་ཅི་ ཨོ་སུ་ལུན་ཅི་ པོ་ན་མོ་ཤི་ ཆེ་ཅུང་ཉེན་ཉིན་ ཡིན་ཅི་ ཁོ་མ་སང་ཁེ་ ཁ་མ་ཁེ་ ཕེར་ཕུ་དི་དིན་སི་ ཐུན་གེ་ཏི་ནི་ ཡེ་རེན་གེ་ངང་ཁོ་ན་ ཆ་ཅུར་ཐ་ ཆུ་གུ་ ཆེ་བེ་ངེ་བ་ཆེན་པོ་དུ་བེ yinji ngarwe kaqdum la lin dan ne yiren tha yiren islam sarji sungma ki chajue be we nubar chega su ju hin si ju ba shi yiren cho ne ti khong tun ji ti dan jwa yu ba ke lin che me ba ma se yinji re ngo ge che ba shi er tha isre ki yiren la si jun si we mak tun sa ju be ba ne sung yinji si jun ki eri ma ne ti si ti pe ju che di yiren la dong de dong ju ro ke lin che ba shi
2: de ge le gu ne be be ni chu 이란 이슬람 서지 송마기 초마기 최종인인 닌대응아잠도 호아르무즈 초가도 지갱아 주주 최신변 눈기에게 조생 지뢰식라 동디땅와 인시죄유 교제 눈기 조생티 이란 초마기 터지땅와 낭매도 샤데 초교말라 카각바마세 호아르무즈 초가네 치르 둔지체유
1: 생길린게 콘세선 주르니르 슈켄진 징원들라 타바산 함히 레젠겐 군난겐 삼줄라 타 삼베라시
3: 미미다지키
4: 미리카키

0: 예시야 롭친 에시아 샤르난디타 중국 심주 디네기 심주바 로네디 폴로이 예시공 살코베 전지 당내는 급 보세르냠리 균세 메바르 피게타 돕시르신니 자다르 톰르타 피게 조심베 계급기 피게 담과 갸시르 동화타 계지 계지 쉐원 치로 동비 디부 계신시도 교류 종교라 가쇼디 보세르 계급기 무주냠리 응아르베 띵습도 당니 콜라시비 로초 계급니 콜라시비 주종타 계지 직수소에 난 쇼비 뉴바 치로 동괴시 송유 로너디 보로이 롱니슈징 보세르냠리기 말라 박차 섭슈샤보니 테니 벤초르기 고든싱니 사다르 벤초르므 센타 티베 계경망 콜라시비 로초타 냠리 지비 디부 계진식도 폐계심부터시 사빙 물칸사부터 보세르 계급기 최동 속조 구디소 주부티 폐계 조심비 계급기 멍의도 지기 탑람 갸치르 당화타 무이즈테니 송균 체규로 당과 사바 고든 체규 대단 접직 보세르 계급기 뇨조마조 균투앙 갸치르 심부터 무이로르지가 균치 메바르 폐계 지니 최대한타 징리 첸제 롭소 미슈링의 비례소기 객본수 냠레 람스 개캡도 수 유직송유 로노디 블루이 보세르냠레 균세 메바르 피게타 돕지르심바티 점링 기네탄라 균도 띵습충화타 콜라시비 호초향 조지 정신 타르게조의 튜럽기 피초당 튜뉴라 갸지 피게 조신비 계급기 콜라시부 주경시비 튜습 정신타 계제쉐왕 치로 동화타 계지 딕스 소외낭 대외망화 쇼비에 튜몽기 시비경 천유지 송유부시 공기 니도니 접시로로 보세르냠레라 로주 정신기 콩도 갸시르 동교 문주르 충화타 인도니시아르 니도니 쨍으로로 콩도 오마주로티 보세르냠레기 두시라 피게 조신비에 계급 응아르명망비에 계렌토바 천유 주시 시진핑기 갸가르기 딜리사바라 보세르 계급기 구지민의 제송 팅 좁게 바로 슈바단지 송시 계신야낭게 보세르냠레 람수기 로니슈 이신기 피게 좀제라 규림딤베 권의 촉동 나왔다 보세르 계급기 동림바 침부시 뉴바 듬비 지구바 맞지 보세르냠레 띵습도 동규티 최고 강아 뛰어난 유치 송유 로너디 블루이 보세르기 피게 규림낭 중국이 독도 바로 숨투 딜링당 기진대비 냠례로도 시행보다 주시 시진핑기 뛰어난게 최고 사부타 제덥사비 보세르 계급기 냠례라 대외 카초 세류낭 유지다 공기 중국의 보세르기 콩도 갸질 동화타 보세르 침부 냠례라 군디 후타당와 대통령 고이 콩양기 냠례 도시 전부타 폐계 조신비 계급당 촉송 균세 메바르 갸질 당 유비군 진앙시 공기 중국의 냠례기 도시타 최고되면 마세 등동 사비무이칸사부타 멍시 지구 냠례 락제 냠주소기 시답라 딘해 원예르 냠례라 군디 당디 보세르 계급기 튠지 냠례라 대교롱의 튠주 제유지 딘유 탈루 딜리사베 제좀토 최심총회 딜리사베 작담낭 첩시 디자타 변조르 뉴소 누르시 멍의 미슈링네 베리지 코르숨 군디기 냠례 띵습도 당화타 ngale tuisab rengxin tenpa ta ngale changnyo yinpe geji dilam zubar gundi dongwa choma mala gyarsu ta gyurchu jeba kuala shibu juyong jebe chweki sadar zongla ta pege rochimbe gyegabgi tuisab rengxin ta geji shuewaan chiru dangwa che cheyu lono di polo yi singna boseri gyegabgi nguenzin jikdun di chachu nguesu gyurwara ngale tongchin che di mengxi jigui ta 최대한 대타 정진 편순 지도 녀송 덥디 젠소기 기본수 냠례 남자 십자 응아례망와 퉁균용와라 군디 당디 망소 남 냠례기 중재응외소 소르도 주구 퇴송수 보세르 계급기 냠지 계소타 계급 니슈소바 점리 송툰 전주소 초마 레디소 퉁주르 지수 치르동화타 콜라시비 주경 말하기 피게 조신비 계급기 개변타 지수 응아례 레과 퉁주르 군디 동구이휴 중교로 보세르기 무주명대고 링급 로노디 포로히 중국 대초의 뉴버케진 듄토비 문제는 그 유 공기 중국의 피계기 냠뇨타 락제 모투 냠주세디 피계 조신비 계급기 뉴버조종라 갑교를 세바타 사비무이칸 사바규 피계 조신비 계급기 랑디 땡기 제비 존에 남란라 갑교를 세바타한티 에시아 샬류난제타 보세르 계급와라 랭미 지수 치료 동교로 나르베 군디 당니 에시아 샬류 계급 대외망와 보세르 냠례 낭슈교로 탐람 뛰어구의 시송협시 중국의 니도니 접등류 보세르 주시 계급기 겐쿠르교시 로노디 폴로이 니에 니도니 접등류 보세르 중국로라 시구 침부치바타 중국 주시 계급기 계적고신 보세르기 콩도 계절 동비 중재 나르베 사텐도 등이 인도네시아 수입의 콩도 사바 보세르기 냠리 람스카나 대외 레벨 앙냠디 도규로 로람 체규 지구지기 유라 무일로르뇨 존타 미드브링뉴 정진 텐제 미슈링네 베리소 개본하 중재 대외 마마 동니 보세르기 마오비 롱니 슈이 진기 피게라 멍싱아레 레바 딩토피 리뷰 양치기 유지 송유시
1: 콜라시피 上海娘烈曾祖同年从对头党王长娘堂给及陈共了自送充满人路了他每早晚经过他撇家居给端出了南京街第二街撇独西老林大鬼撇可乐日比追共出过什么样对那些天里可乐日比撇给追过街端切主席习近平给端那回可乐日比人心给追过街前先是银撇可乐日比追共满来局追堂推过仓途东环中魁落去给苏撇过堂中魁去西扩端切局接送下哈桑得这些明儿怎么领定你有了堂 普京是为推动沙巴立牌，每日起，习的堂批改参加起，连根起拉，让他认不学。罗格就拉怎么看？俺们这一届所组的改革改革，改革修理堂全面解体，改革来团汤水接盘，装满俺们的给来的准备堂，改革陈共给这些点给接盘，可乐这边最共给六年三更时打过出去。 我应该推给新的送，浙江人路塘松江人路、江湾人路接通不通，西的菜一趟，别给给菜去，店家给菜去，一顿去菜一切，模特改给进去。天哪，可乐这边最重提短途买个菜，七十特别刚才退缩来不撇，怎么了？充满人路加速趟，这是成功的送，浙江去偏女切入东路接接不贴。 我们去推个康熙来讲，贵国企业就送下。哈桑得这些，中国短片每日给两万几吨超过短片都是列，咱们给个个开两万几吨这碗汤，跌到俺们用去，其中有去团外三吨切去。我们真机会，可乐这边人心去摘龙去短途，给个康熙人送特别人送七米多啦，让你给多票困难电梯，干点仓么西头这去，给姐姐做去，给姐学着了电梯，推门给我们进几途这碗汤，专门了电梯给我塞货。俺们了电梯，你去用特别接电梯，推门给开片几途这次去，关键没把切入当天。 今天，可乐这边人心去，摘龙了，开店照片，俺们说全部是吃土鸡送去。况且，感谢批改中心批改个批，推测人心汤，感觉说往七十多公里，可乐这边最近买了一个就去南屯开前些事。可乐这边老乔俺们托他改中文的，明日给制作批改一顿去，纯粹开前是一不汤，西的团圆汤。 批改团员，俺们来了规定动物节去，多票开钱是干事。我应该团员身边拿，可乐这边最近买了出去，感谢批改中心批改去推测人心汤，感觉说话，今年空投接到没不汤，感觉我在这些所开工去，过去批人记录影片，可乐这边最近去长沙人心汤，我一片人心了，存心不过一些。 第二天，给及来团主跟去，可乐这边老早去热销，天外忙咱们也不谈。可乐这边老早去，南北抗联团体，批改中心批改去，批改王家堂，介绍说话，其他九万件了，天外增加投票，规定动作。批评天，可乐这边最近买了了，天外孙秀给不谈，天外偏女七十多户。 体位日位就不接永久日节松下哈桑德吉黑可乐日比居中国黑中魁三十黑中魁西北黑南屯森木西出黑体亚中魁日内黑推亚基松灭不汤给忙吞治特别动活西角吉吞汤吞不用的汤灭吞不索着吉不吞吐日黑 南威西北塘落水铁塘铁热给给接着往塘水铁片浪林南接铁可乐是别人进铁干年西花儿落库丁色切入石基础给冷露民主我塘人类给给不着民主我撇给给推着民主我接铁给客户儿偏村新旧塘展念不安念来接客开巴提东都给开亚塞尔米给花儿别的塘偏村接石增不塘推木头 亚天永玩这片归宿宿归我接归西松学哈桑的这些可乐这边就更提怎么连给个卡克明晚给推木塘铺给开边塘就完月了明日给对冷塘两王塘样就完月用心机会给及推步给对土给个卡克天爱推个康熙来看给及学这些叫太公接不来卡天土冷个面不马塞俺们来接不来卡车冻个面
2: 你去接不来给旁汤水去给面可乐这边最近南虎塔修建塘来给别看做准备接一片中科充满人龙我们特别塘两连大路塘明日起两万集团对住对狗归地动活可乐这边最近对过仓土东西中科乐水塘中科去西摩托来给别提
0: 要让普京社会怎么了在其电力人心堂成女暖心月节送托这个来过年别别年去普京社会堂继续给夹住了现在三队堂蒙西组织了马脚七八节期中国重视批给了地球的开心扩展解决主任的家里偷偷把了送托可乐是被批给给地位出席行事 남시军都谈美国的帕罗瓦去天空滚吧母亲拥堵送我建议可乐是被行列团结了军队经常归行员埃及及行列新旧的大田罗道新旧抗议出车新旧被保证吧哈他不疑中国参与及行列天空了的年怎么能给美国的安置机怎么岁月不谈行列停车间给特区去年三部戏给预备建起 现在三队的重新校用的塔的动别内部开心投降的行列经纬老在起铁柱内部开心动员中国参习读书机切断迅速堂西局促穷新住罗道力区阶级老在结婚书军队昂十九千年吞不脱堂天国参与出头内头旁查瓦水头旁内部女士国部阶级罗道以那个基层胡大阶年那么些年别展露策进了卡带教育继续学习 阿赫买德哈达不一秋这团结里中国行列就有了给北宋文学推不行一把他撒着做他秋这一推女他多过人心体也给给主力的下他教育中国村这边团结多他能不行就多了参别秋这那个忙不给心解决天堂切记日天行列浪在中央的团结通天密特不行女他明明能住江苏中城西项目协议列的他内面秋这马来
3: 团结及绿色卡囊，俺们这丁色企业越级举办。中国阶级查这些政权团结，阶级级别，年度二十六，阶级级别批阶级年级学生。中国城镇创设组成了工地丁色当年，总参谋赵东、谢东谈，乡参谋了阿吉、谢东，重组参谋了查瓦谢东及赵永宁、温局土地，西镇重组阿吉、阶级，解决国家核心事业。埃及边疆。
0: 行列停车间了通，还想进步几个月。年度二十三岁了，城镇行列超过团结前年，只有六在南京前的，只有六在南京西部马赛，冷露天机动团结让解约解决一部分。还得不一，城镇行列一团结起来人不是七部马赛，不怕的给他们那么样，也是等于。行队的城镇列队局六在前镇西道都不谈，团结特区列速动画，团控三军冲突动画解析个月。 行列团在查到松墩塘，查到松叶溪，行队团充满了铁板架起瓦，直接接把了热切的永不脱落性钥匙。中国重视巧用的塔的东区的团列人不是这么明白了，第一节课重视及蒙西组织团级别协助，面对可有连锁动画接了接不谈，针对团查家。 초비 뉴주장마 면주 롭소소 개봉수 균퇴왕 멍유당내 시직전기 군디 만화 준유지 주부시 총습기 뉴주시비 조경라 군디 노균이 중국 총습 초용리 다르게 동비 세주의 낭둔 개진태식시 모신당비 지주니 세리무리 인비 도시리에 중국 장도 피계라 군디 동비 최심 내부공유 탄니기 믹세기 내지와 중국 신수진비 토담 렉소동화탐 감륜 지리기 락세 캡틴 당해 제신기 가빈 비세마로 당해 균투 모티브기 뉴주 송교토바 마세 세주디 당타 신뢰기 유리 니슈경 치료 진유 하다보이 중국 락링기 피계 조신비 계급라 로고 개신시와디 푸기 샤르괴타 세주기 갑교로 전세 사르드타 멍시 조준시라 멍의당와티 중국 총세 피계라 대교로 개진시유 대단 접지 계급민정 외에 럼루기 멍시타 퉁홍기 렉차 사제 럼루제타 미보르기 춥차라 해바 유비 랑 계급 기내주라 시송내 도련타 제시를 지금과 양 통투바 지구의시 주바시 롱아센 중앙바신 중국 신뢰타 총세 문의라 피계 동교 타경 제바타 총세 초용내 타르게 동교 탐진 제시를 제티 사된 주소타 제된 주소기 탑주 락다르 딩섭신이 레고사비의 주리 야마 통주로 동기 뒤니 토르통 자주라 군디 숙진 동구바탐 딥도레리 다케 동비 자주 락다르 딩섭신이 문튼탄 쥐고쥐비 신주 직세 사수타 비주 제구바 미드 링류 비주타 링류 신뢰 피게라 군디 동구바 제 뒤유바시
1: 马来西亚人民的平均大工厂若然能为举证了其才能够人民的举个所马来西亚家庭中国熊策看起三内地区面刚堂忙追错牌卡来说面具永远所先的批贴日无钱呢念头结果堂出无钱呢念头给会金子在这期应读虽念退步安排解决解送有事 马来西亚人民那么念力气起错是应不堂马来西亚语片给这里某种忙出去这两片干涉多不休息时张念群去三内地区给这几组去中会人类军警堂台北当我们是日久现代来看中会人类人归案我这些天人类念力了归地当学习送托 空气用我最前边是不应的你懂你是这些老三岁差不多提马来西亚给端冲过前面能熟提各数千不多批另外一下某种给个你批三岁提你们这套我们人家需要土归批来团了归地东西去提醒给这期错不改期落大的朋友托参照这个批切过别提忙追中期门系滚退案点头单有批 京东堂年前曾经变作这了，特登去跟去师兄提前事先别讲呢。马来西亚京东票，六月初六免票，我有做四处太空接替，咱们用去安全六月拿出了国际去南北军控签约时，张年军去民宿人流堂继续初级所端着去开放卡图像。 马来西亚俺们给国母养部去月经，师兄去冷露去中西转口密贴，给个女婿现在起来推着他，俺们来去去，谁就去苦肉上不转口一路去，能够等一些。俺家俺们的天，张年去去，给个女婿俺家去，俺有门市店铺人力他，如果去能团票，他同能团三百给个多他，给个女婿忙出去。 作为杜鲁安所给绝情欧顿解体马来西亚继续去中国铁外超用堂丁色我也有结果年巨轮车口燃地机关片全国队南区 你为了接近中国龙岩研究堂总之三句了马来西亚定着三不同于事张念群去人类别人你做你偏村中文结果不写影片马来西亚盲族去中国偏村

0: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དེང ལས ཤེར སི ཁེ དག བི ཚི ཇུ རི དང ཨ ཇར སི ཁེ དག བི ཚི ང ཝོར སི ཁེ
3: དག བི ཚི བ ཇེ ཡིན ལ ཛ ལཁ པ ཇེ ཤུ ནི ཐང དི ཤུ པི སང ཇ ལ སམ པར གབ སི ཤེ ཨ དབ ཇེ བི ཚི བ ཇེ ཉི ནི ཨ ཇ ཁབ ཇུ ཇུ ཤེ ཤེ ཅིན ཕིན ཇི པ ཕ ཡ གེ ནི ཁ སར བི རང ཚན ཇ ཁབ ཇེ ཇེ 시진핑지 바페야 게닉사르와 나십디 잠소체미 알람튼의 자급사클지 중귀적 보존어당아 로르다 부종어 흡반다 부종업지에네 아자금요와 람듀업즈급이 디르브쉐기랑아 차브스크타니 판츠니 예칩시에 슬멈타다 제습도신요래 아니 푸냠디지 점지가여드사와당아 머치비리 니르브진의 리자르치튼 로진요래 슈그니 점제 완피지 습신바 디르자금니 점마가마라 판디브점버마즐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ཀྱི 중국당 바파야 게닉 사르와 리자급 니지 쇼용 탑지 로그딘드와 할하리양 아르케르 목사와 지들 헤브지르 쳇돈시데 아자급 니지 마그마라 나르디 판바 토든지기 다다 예급 단도네 무저업 지급이 롱워르 납지랑 바파야 게닉 사르와 당 중기 와르김드와 암주그니르 그고 님 페이지 쇼르데 아자급 니 당 리자급 니지 마그마라 판바 토요레 바페야 게닉사르위 중국당의 예능 잠튼데 월을 점통 첨부시진요래 중국 측의 자둔 탁지급의 담보를 송대 아자급니와 람디와즈그니 롱오 릉압진 코르와 고급습종니 슈그니 쯤제와 르짐틀당의 땅습든 폐월의 건들동이 년들의 제습지집근거 종리 리청거 바페야 게닉사르위 종리 마라페 당 판진의 땜들 글롱튼당의 리청거 단도네 ཀྱི ཀྱི ཀྱི ཚམ་ཏི ནག་ཇུལ ཤེཅིན་ཡོལེ པ་པ་ཡ གེནིག སར་བི མམ་ཐད དེ་ནར ཨོར ཀྲུང་གོ ཅིག་གར་ཚ དོན་ཚོབསུང ཤ་ཅེ་དང་ ཀྲུང་གོ ཤུགཏོན་ཡམ་ད ཆ་ཁོང་ ཚོཅི ཨ་ནི་ཕན་ཡམ་ད ཡག་དང་སབ་ཏ་དང་རྟི ཤུགཉེ་ཅེ ཐབ་ཅི་ཡམ་ད ཅེ རོགར་ཏིན་རེ ཝ་མམ་ཐད པེཇིན་རོ ཡེར གན་དལག་ཏོང་ཡེན་ལེ
2: དང་གེ ཚོཅིན ཇོབ་ཅེ པ་ཚོབེ་ཚན་ལ ལུམ་ཐན ཤིཅིན་ཕིན སོཁ་ཡན་བི དང་ཀྲུང་ཡང་གི མམ་མ་ཅེབ་དེ་ཐང་སུང་ཤུང་ཤ་ཅེ་དེ ངར་ལི ངོན་སལ་དོབི ཡེ་ནེ་ཨུ་ཏང་ཇག་མི དང དང རྒྱག ཁབ གི ཤ་ཇག ཕེ་ཅི་ཅི་ཅི་ཡོང་ནམ་གི་དེ